논어 위정편을 보면 노나라 군주 애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직 조저왕 즉 민복, 고든 사람을 세워서 굽은 사람들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거직의 거는 들것자, 직은 고들 직자를 쓰는데요. 고든 사람을 들어 쓰는 걸 말합니다. 고든 사람 즉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굽은 사람, 그러니까 그릇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노래 가곡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날 지방선거일이라서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노너 위정편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나라 군주 애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하죠. 일종의 자문을 구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를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거직 조 저왕 즉 민복, 고든 사람을 세워서 굽은 사람들 위에 두면 백성이 따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뽑아 그릇된 사람 위에 두는 일 누가 봐도 끄덕여질 수 있는 조치겠죠. 그러면서 그 반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보충하는데요. 거왕 조 저직 즉 민 불복, 굽은 사람을

들어서 곧은 사람 위에 세우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그릇된 사람을 올려놓으면 백성들 눈이 있잖아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고 마침내 민심이 이반됩니다. 지도자의 자격, 인물 검증의 기준에 대해서 공자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날이라서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인재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를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이 곡 중에서 양청 도드리와 우조 가락 도드리는 보허사의 변주곡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취타 준비했습니다. 대취타는 지난날 취고수들이 연주하던 음악 전통이 이어진 군악 계열의 음악입니다. 대취타는 큰 대자, 불취자, 칠타자를 써서 불고 두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만 보면 이런 음악은 관악기와 타악기 구성의 음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취타는 악대 편성을 뜻하는 명칭이기도 하고요. 또 악곡의 명칭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대취타는 지난날에 오영문이나 선전관청에 설치돼 있었고요. 왕의 행차 때 대취타가 연주됐습니다. 선율악기로서는 태평소가 유일하게 편성이 되고요. 나발과

과 나가악과 같은 관악기 그리고 용고, 자바라, 징과 같은 타악기가 편성되는 음악입니다. 대추타를 연주하는 복식이 참 화려한데요. 노란 빛의 철릭, 이 황철릭을 입고요. 파란색 띠인 남전대를 가슴 아래쪽에 두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보색 관계라서 눈길을 확 끄는 복식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전립을 쓰고 연주하는데요. 이 악대를 이끄는 집사는 일종의 지휘봉인 등체를 들고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명금이라 대취타 하랍신다. 징을 한번 울리면 대취타 하라. 이런 호령을 하는데요. 오늘 들으실 대취타에서 이 부분은 호령 대신 일정 선율을 붙여 노래하는 방식으로 연주했습니다.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끝부분에서 허락음 이런 구령으로 연주를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헌화금이죠. 헌화라고 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걸 말하고요. 금은 금할 금자를 씁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 금지 이런 뜻이죠. 행차가 지나가니까 조용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취

보면 원래 흑포 사모를 착용한 한 명이 주는 처용이 오방처용으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조대에는 항무, 연화, 대무, 처용무의 합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음악은 수제천으로 시작되고요. 신라성대 소성대를 부르는 전대창사와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연불, 그리고 산하천리국을 부르는 후대창사에 이어서 웃도들의 순으로 연주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동규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이거희의 박, 고명진의 좌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 한범수류 핵음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한범수류 핵음산조가 형성된 거는 1950년대 후반 무렵 그의 나이 40대 후반 즈음에 구성하기 시작해서 50대에 완성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조는 자신의 대금산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드럽고 세련된 가락이지만 계면조 중심의 음악이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희는 10살 무렵부터 단소를 배웠고요. 20살 전후 무렵에는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종기에게 대금을 배우는데요. 스승의 음악과 한주환의 가락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대금산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대금산조가 이 핵음산조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루어진 한범수류 핵음산조 듣겠는데요. 강은일의 핵음,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한범수류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강은일의 해금 연주였고요. 이태백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비나리 듣겠습니다. 오늘 선거도 잘 치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액과 살도 다 풀어내고 좋은 일 많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고른 음악입니다.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 덕담과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벽 판살 내 외지간에 공망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마살 내금신조왕신 외금신조왕신

백이 자진 육자백이 들으셨는데요.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한글의 잠어를 풀어서 노래하는 국문뒤풀이 듣겠습니다. 안비취, 전숙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나고.
1: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한글의 잠어를 풀어서 노래하는 국문

0: 자신을 따르는 백성은 버릴 수 없다 하죠. 유비의 그 애민 정신은 마침내 그의 힘이 되기에 이르는데요. 백성들이 어떤
1: 유비 웬 말씀이요 다 돌아라.
0: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돌아봤던 서유럽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1: 사실 이게 참 죄송하긴 하지만 미술관을 소개해드리는데 미술관보단 전 한 살, 두 살 나이 들수록 자연이 참 좋기는
0: 좋죠.
1: 하더라고요.
0: 좋죠, 좋죠.
1: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때는 남프랑스 쪽, 이제 니스 쪽이 네.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미술관으로만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 네덜란드 쪽 미술관도 워낙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네.

0: 홈피드센터 마시라는 공간도 있고, 사실은 지역마다 있거든요. 상하이에도 있고, 그 스페인에도 말라가에도 있고, 홈피드센터 말라가가 있는 형태여가지고 지역별로 하나씩, 벨기에도 곧 카날이라는 이제 홈피드센터 카날 이런 공간이 생길 거여가지고 지역마다 생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분관이 이제 홈피드센터 하나여가지고 서울에 좀 들어오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와, 하긴 그 폼피두 센터에 있었던 14만 점이 넘는 현대미술을 5년간의 그 공사 기간 동안 어디인가에 창고에 넣는다거나 보관한다는 건참 의미가 없고,
0: 그쵸.
1: 네, 손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폼피두 센터의 분관에 작품을 보내서 전시를 전 세계 사람이 볼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지금 주요 대표작들은 아직은 그 퐁피드센터 마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랑 빨레라는 또 다른 대형 이제 전시장 공간 안에서 지금 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저기 조금씩 나누어져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서울이 돼가지고 퐁피드센터 한화에서도 2030년까지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잘 운영이 되면은 그 이후에도 좀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공간이 퐁피드센터 한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퐁피두 센터, 아까 마시, 혹은 뭐 이제 그게 다 지역명인가요?
0: 맞습니다.
1: 네.
0: 마시, 뭐 카날, 메츠 다그
1: 그쵸.
0: 도시나 그 동네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우리는 퐁피두 센터 한화예요.
0: 아, 그쵸,
1: 이것은
0: 그쵸.
1: 기업의 이름이잖아요.
0: 네네.
1: 어떻게 이렇게 붙게 되었을까요?
0: 이거 물론 전 내부자가 아니라서 완벽하게 예상할 순 없지만, 저도
1: 네.
0: 좀 의아하긴 했던 게,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언론에 보도될 때도 퐁피드센터 서울이라고 계속 소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봄 시즌 무렴부터 개관이 다가오면서 퐁피드센터 한화가 공식적인 이제 이름으로 픽스가 돼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할 수 있는 바는 서울에 지어지는 공간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투자부터 공간 인테리어 뭐 관리 뭐 인력 관리 모든 걸다 사실 한화라는 그 대기업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 직접적인 계약을 했다 보니까 이게 5년이라고 얘기되는데 오픈이 계속 딜레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3년 반, 4년 남짓 동안만 당장 1차 계약 안에선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또 많은 투자를 한 만큼
1: 그렇죠.
0: 그런 또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데또 도움이 되면 아무래도 훨씬 상승 효과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화로 픽스된 게 아닐까 정도의 예상은 할수 있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충분히.
0: 그렇죠. 현실적인 상황에
1: 네,
0: 의한 게
1: 충분히
0: 아닐까
1: 가능한
0: 싶습니다.
1: 예상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퐁피두 센터 한화하면 이제 우리가 한화의 그 본사인 63빌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63빌딩 안에 아마 어린아이 있으신 가정들은 아쿠아리움 많이 이용하셨을 텐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입니다. 6월

0: 네, 쉽게 접근하면은 카메라라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각적 패러다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등장한 예술가들이라고
1: 네.
0: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뭐 예술 사조 중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이 큐비스트들, 입체주의자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0: 하나의 점 안에 모든 화면을 이렇게 좁아지게 다 구성해서 그리는 게 다빈치 시대부터 6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었던 무언가를 보고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 피카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큐비스트, 입체파라는 예술가들은 평면에다가 앞, 옆, 뒤 이런 여러 시점을 섞어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1: 네.
0: 그 이유를 조금만 풀어 얘기하자면은, 생각해보니 인간은 무언가를 관찰하면서 그릴 때 1초 만에 틱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을 그렸으면은 내가 6개월 동안 그 대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했었던 그 경험의 순간과 시간들이 담겨 있는 게이 평면의 그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1: 네.
0: 게 입체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결국 추상 미술의 도화선까지 되었기 때문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뭐 예술 사조 중 하나다. 이런 평가를.

0: 올라프 아르날즈와 보노보의 연주로 룸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6월 4일부터 뽕피두 센터 한화에서 진행될 개막 전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입체파들 어떻게 이 큐비즘과 큐비스트들이 활동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큐비즘을 대표하는 작가 하면 워낙 학창시절에 많이 배운 바가 있어서 피카소 바로 나오죠.
1: 네네.
0: 네, 왜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1: 피카소가 워낙 신화가 많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원래 정설보단 야사에 관심을 많이 갖다
0: 그렇죠.
1: 보니까 피카소가 스페인 말라가 출신이거든요. 말라가에도 아까 퐁피두 문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역에서 아버님이 지역

0: 2년 정도 먼저 주목받기 시작한 사람이 우리 이름 들어본 사람 중 마티스라는
1: 네네.
0: 예술가가 야수파라는 걸 먼저 터뜨린 거죠. 근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마티스 같은 예술가는 우리 또 이름 좀더 익숙한 예술가로는 고갱 혹은 뭐 고흐, 쇠라 이런
1: 네.
0: 뭐점 찍으면서 그림 그리는 이런 색을 기반으로 예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카메라가 등장한 시대에 보이는 색 그대로 쓸 필요 없지 하고 막 얼굴에다 초록색도 쓰고 막
1: 네.
0: 빨간색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과감한 색을 해방시킨 게 야수파 보통 파비스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번에 오히려 메인으로 만나는 큐비스트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은 라이벌격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엔 서로 막그 대립하면서 큐비스트들도 색을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요. 초기작 정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세잔이라는 예술가에게 되게 큰 영향을 받았고 세잔이라는 사람의 예술 연구에선 이게 우리가 너무 학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키워드로만 말씀드리면 양안시라고 해가지고 두 눈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빈치나 하다못해 반고흐 정도까지만 해도 인간의 눈의 관찰이라기보다는 카메라라는 하나의 투시점을 고정해놓고 과학이 보는 방식 안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그 세잔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쪽 볼 때는 이쪽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저쪽 볼 때는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림 안에서 시점이 뒤틀리고 삐뚤빼뚤하게 그려지는 게 손재주가 없어서라기보단 인간은 무언가 집중해서 따로 관찰해서 그 기억을 조합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비틀어지는 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다라는 걸 인간 역사에서 처음 보여준 사람이어서 이제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현대의 위대한 거장도 세잔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두 눈으로 보는 진실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피카소라는 예술가도 세잔만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란 게 피카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세잔이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 해석적으로 접근하자. 우린 너무 평면에서 늘 한쪽 시점만 보여줬는데 조각을 예를 들어 우리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생각하는 사람

0: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1: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기도 사실 웬만해서
1: 지금도
0: 따로
1: 그렇죠.
0: 그렇죠. 공부하지 않고 보면은
1: 뭐지
0: 자,
1: 저게?
0: 네, 잘 그린 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엔 너무 파격이었다 보니까 실제로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처음 제대로 이 큐비스트들의 그 연구를 선보였었던 그 큐비즘 연구를 선보인 작품을 내놨을 때 가까운 동료들마저도 이걸 보고 야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라고 너무 비판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좀 많이 심적 타격을 받고 이걸 세상에 되게 늦게 공개하게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걸 처음 본 순간 이건 미래의 새로운 예술이 될 거다라고 동조해줬었던 어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 물론 뭐 비평가나 몇몇 있었다라고 하지만 같은 동료 화가로서 이걸 제대로 유일하게 공감해줬던 사람이
1: 누구였을까요?
0: 브라크라는 아. 예술가여가지고 네. 이번에 전시 가시면 같이 소개될 겁니다.
1: 아.
0: 입체판은 피카소와 브라크가 같이 탄생시켰다고 평가를 받아서 아. 이들의 작품을 같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신 다시점, 여러 방향에서 본 그 어떤 형태를 평면에 담은 그런 그림들이 입체파의 그림의 특징이잖아요. 다시점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 뭐 몇 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이번 전시장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초기작 중에 1910년에 제작한 기타 연주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가서 보실 수도 있고 검색해서도 쉽게 찾으실 수는 있을 텐데
1: 네.
0: 포인트는 막 색이 예쁘거나 화려한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니거든요.
1: 네네.
0: 오히려 굳이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픽셀 깨져 있는 것처럼 막 화면이 뒤틀려 있는 듯 이렇게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1: 네네.
0: 이게 초기의 연구에 해당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보실 때도 입체파를 오늘 약간만 학구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하자면 초기를 분석적 입체파라고 얘기하고요.
1: 네.
0: 후기에 이제 연구한 걸 종합적 입체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가 말씀드렸었던 시점 연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1: 네.
0: 평면 안에 어떻게 하면 3차원 혹은 인간의 경험의 시선을 담아낼 수 있을 건가 이걸 실험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것도 옛날 영화지만 뭐 매트릭스가 됐든 혹은 뭐 인셉션 이런 영화 보는 것처럼 시점과 시공간 같은 게 막 다 뒤섞여 있는 듯 시간성이 담겨 있는 평면을 시도한 게 이 초기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0: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 정신에 완전 열려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술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꼭 물감으로 그릴 필요도 없지 않나? 해가지고
1: 그렇죠?
0: 그 네. 어린이들 그 콜라주라고 잡지 찢어 붙이는
1: 네네.
0: 그거 인류 역사에서 처음 시도한 것도 브라크하고 피카소여가지고
1: 네.
0: 종이나 재료를 직접 붙인다거나 혹은 조각할 때 꼭 대리석이나 흙청동으로 해야 되나? 종이로도 조각할 수 있지 않나? 혹은 물건으로 직접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한 게 또 후기 입체파의 실험이어가지고
1: 네.
0: 현대에 우리가 좀 난해하게 느끼는 거의 모든 예술의 시작점에 입체파가 있었다라는 아.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지금 그 초기작 1910년에 그 그려진 기타 연주자를 저도 이제 그림으로 그냥 보고 있는데요. 아, 아직 발견 못했어요. 어려워요.
0: 아, 느끼시기에 그렇죠.
1: 네, 아직 느낌이 확 안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현장에서 가보면 이 그림이 주는 어떤 그런 위험과 압도됨 때문에 그냥 굳이 이걸 해석하려 하지 말고 감상이 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직관적으로 사실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 네.
0: 본인 각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우리 뭐 뱅크시니란 완전 현대 예술가들이 보통 질문하는 게 우리는 정말 미술품 자체에 감동하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같은 걸 예를 들어 길바닥에 놔뒀을 때랑 그런 유명 미술관에 놔뒀을 때 정말 똑같이 감동할까? 이런 걸 그 사람은 계속 실험하면서 보여주고

0: OOT로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색깔이 예쁘든가 봤을 때 기분 좋든가 힐링이 되든가 이런 걸 좋은 미술로 특히나 교육으로 미술을 접하신 분들은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딱 피카소부터 그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진리의 경험은 꼭 뿌띠뿌띠하고 프리티한 그런 예쁨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철학적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적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반대로 예쁨이 아니라 슬픔이나 고통 속에서 또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1: 네.
0: 이건 사실 이미 피카소 직전에 뭉크 같은 예술가가 던졌던 질문들이기
1: 그러네요.
0: 때문에 네. 그걸 이 사람은 훨씬 좀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면 MBTI T 감성에서 단순히 우울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건 절대로 그 투시점이라는 하나 안에 갇혀 있을 필요 없다. 그 한계를 깨버린 사람이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설명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1차원적이고 그 되게 단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조금은 낯설고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미의 정의를

0: 예를 들어 뭐 인상파의 모네, 르누아르 이런 예술가들도 같이 그렸다고 하지만 그들과 명확한 차이가 존재해가지고 스타일이 유사해도 구분이 되는데 이 두 분과는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브라크라는 사람은 마티스라는 아까 그 예술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초기에는 야수파 스타일로 색을 화려한 그림을 그리다가 피카소를 만나고 각성해가지고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 작품 안 내놓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네 연구를 먼저 세상에 선보일게
1: 네.
0: 라고 에스타크의 집이라고 이번에도 그때 출품된 작품은 아니어도 같은 시기의 작품 하나 와 있을 거거든요. 에스타크의 고가교란 작품이 와 있을 건데 이걸 1908년에 그려가지고 이제 그때 살롱 도톤느라고 가을 살롱전이라고 파리에서 이제 진보적인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모전에 내놨었던
1: 네.
0: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것도 사연이 웃긴 게 원래는 선배였었던 그 마티스가 브라크가 자기 이제 그림 비슷한 거 1.5세대처럼 그리다가
1: 네.
0: 이런 색깔도 없고 독특한 이런 입체만 있는 그림을 들고 오니까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아, 브라크가 야수파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그 큐브? 입방체로만 되어 있는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왔어? 라고 네. 한마디 하소연하듯 툭 던진 거를
1: 네.
0: 그 옆에 있던 루이 복셀이라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비평가가 듣고 비평문에 기고하면서 그 큐브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큐비즘, 큐비스트란
1: 아.
0: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받아서
1: 네.
0: 독특한 건 이 시각실험을 처음 선보인 건, 처음 연구한 건 피카소에 해당하는데 이걸 학계에 먼저 내놔서 큐비즘이라는 이름을 갖게 만든 건 또 브라크.
1: 조금 네. 더 용기가 있어.
0: 그렇죠. 어찌 보면 좀 더 실천가에 해당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1: 그렇죠.
0: 것 같아가지고
1: 네.
0: 독특한 건 그 아이들 종이 붙이면서 미술한다라고 말씀드린 콜라주라는 방식도 원래 이 당시에 파피에꼴레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붙인다라는 의미로 브라크가 먼저 사실 시도한 건데
1: 네.
0: 우리는 사실 피카소만 보통
1: 알고
0: 기억하거든요.
1: 있죠. 예.
0: 네, 피카소가 더 장수하시면서
1: 예.
0: 더 격정적인 실험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더불어서 피카소는 인간적으로 존경하기엔 조금 어려운 드라마틱한 그런
1: 서사가, 개인
0: 네,
1: 서사가
0: 인간관계나 뭐 이런 남녀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워낙 신화적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피카소가 훨씬 익숙하다.
1: 네.
0: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둘이 동시에 창시한 거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번 뽕피두 센터 하나에서 이 브라크와 피카소의 작품이 뭐 동일한 정도의 수로 전시가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약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0: 근데 이게 탄생부터 서사적으로 변화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축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43명의 예술가가 소개되다 보니까
1: 네.
0: 그들의 작품이 한두 점씩 이렇게 소개되는 형태라고
1: 아.
0: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탄생의 입체파부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게 섹션이 총 9개로 이제 한국 미술까지 포함하면 두 계층에 9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여 가지고
1: 네.
0: 가서 보시면은 초기에 입체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색채 없이 형태만 실험하는 것들 위주로 좀 보일 거고요.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후안 그리스나 이런 예술가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더 F 감성이 담긴 듯한 좀 더 문학적인 느낌으로 좀 색이 감성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 로베르 들로네 이런 예술가들은 아예 분류될 때 오르피즘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오르피우스적 큐비스트라고 평가받거든요.
1: 네.
0: 음악적인 입체파다. 해가지고
1: 아.
0: 그 사람은 곡선에다가 화려한 원색 위주로 또 사용을 해가지고 보기에도 예쁘고 좀 더 약간 스테인드글래스 보는 듯한 느낌?
1: 네.
0: 이 드는 입체파도 실험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둘이 쏘아올린 도화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1: 네.
0: 이거를 이제 밑에 층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시면은 결국에는 그 연구가 예술가들에게 도화선이 돼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김한기와 백이나 아까 말씀하신

0: 좋았던 건 1층 보시고 2층 올라가서 보시면은 확실히 입체파의 그 형식이 자연스럽게 추상으로 이어졌구나를 굳이 막 글을 미주알 고주알을 읽으면서 보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이게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1: 네.
0: 측면에 전 좀 되게 흥미로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가서 보실 때도 그게 크게는 세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신 공간을 보시고 통로를 따라서 같은 층에 있는 또 다른 큰 공간을 보고 위층에 있는 한국전시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들을 그냥 산책하듯이 순서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쭉 눈으로만 보셔도 아, 입체파의 이런 연구가 한국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구나. 이걸 굳이 현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눈으로 분명 본능으로 느끼실 수 있는

0: 아티스트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예술가는 로베르 들로네라고 아까 잠깐 언짢기는 했는데 기존의 피카소의 그림보다 훨씬 색채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가가 있거든요.
1: 네.
0: 이 사람이 원래 별명은 에펠탑의 화가라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에펠탑의 풍경을 약간 그 입체파풍으로 화려한 색채로 많이 그리는 예술가였는데
1: 네.
0: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분도 완전 추상까지 넘어가게 되는 예술가인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딱 시작과 과도기의 작품까지를 딱 보통 보실 수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들로네라고 소개되어 있는 작가든 확실히 다른 큐비스 그 도슨트 분들이 근무하는 형태인데 다들 저도 오프닝 때 가서 듣고 했는데 열심히 잘 준비돼서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큐비즘이란 장르 자체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그 인상파 안에서도 우리가 난 르누아르가 좋아, 뭐 모네가 더 좋아, 혹은 후기의 그 반고흐가 좋아 이런 식으로 취향이 나눠지는 것 시간에 맞춰 가시면은 좀더 이런 디테일한 작품 정보들 따로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자로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썰을 푸는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1: 아,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문화시대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좀또 하나 우리 김차정 도스트님이 이렇게 옆에서 바로 설명해주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참여하시나요?
0: 그게 모두가 사실 미술 쪽에서 안내하는 안내자라면 모두가 사실 일해보고 싶은 미술관일 거거든요. 저 역시도
1: 네.
0: 그러했고 그럴 기회가 오길 기대.
1: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문화시대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김차정 도슨트님에게 들은 설명과 또 현장에서 또 다른 도슨트에게 들은 설명을 또 종합해보면 훨씬 확장된,
0: 풍성해지지
1: 네,
0: 않을까요?
1: 풍성한 그런 전시 관람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국내외 미술 현장을 워낙 많이 둘러보시는 입장이시니까 이 뽕피두 센터 한화가 앞으로 혹시 어떤 전시 공간이 될 거다, 뭐 이런 거 예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0: 분명한 거는 국내에 있는 전시 공간으로서는 공간 뭐 퀄리티나 당연히 새로 또 지어진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0: 가시면서 유럽의 어떤 미술관 문화 그리고 한국의 미술관 관람 문화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어떤 점이 다르다 뭐 이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1: 이번 출장 때 느꼈던 건데요. 확실한 건 유럽에서는 아기들하고 오는 부모님이나 아기들 교육을 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거 앱체파 뭐야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네덜란드에서 아버님이 한 3, 4살 되는 아기 앉혀놓고 왜 좋아?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이제 보는 걸 보면서 보통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관점을 갖고 보는 게 익숙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국가 보건기관이 길었던 만큼 미술은 약간 사치나 그냥 번외 교육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였어가지고 학습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은 지금 제가 해드린 이런 얘기도 그냥 다 휘발시켜버리시고 남는 거 외엔 다 날려버리시고 네. 그 전 에드워드 호퍼란 예술가가 남긴 말 되게 좋아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면 그림으로 그리지도 않았다. 그 말을 너무 좋아해서 네. 가서 그 그림
0: 인 세계와 우리를 중재하도록 설계된 마법의 형태이다. 피카소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헤이스트링의 연주로 켜켜이 쌓인 발자국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찾아온 소중한 휴일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골목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매일 마주하는 이웃들의 미소를 지켜주는 일. 어쩌면 정치라는 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조금 더 다정하게 가꾸는 소박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초여름의 기운이 온통 물들이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이 내일의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첫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스톤재즈의 연주로 뉴 데이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강권순의 노래 이승아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나라샤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덕궁 플레이어가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게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태평가 감상해 보시죠. 김건형의 대금, 장윤미의 해금, 문경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는 우울해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건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준의 성공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빡빡하게 스케줄을 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하루는 간단하게

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마이 다카시의 오늘 단 두 시간만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우리는 늘 먼 곳에 있는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루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삶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락함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요.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곤 한대요. 결국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건 인생의 특별한 한 장면이 아니라 하루 중에서 가장 고요하게 빛나는 단 두 시간의 선명한 기쁨일지도 모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의 일들을 묵묵히 끝내고 난 뒤에 길고 무거웠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온전한 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창밖으로 계절이 지나가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고요한 순간, 또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확실한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적당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목적 없이 흘려보내는 무기력한 빈둥거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선택한 가장 능동적인 두 시간의 휴식. 스케줄러를 빽빽하게 채운 일과들 속에서 정작 나를 위한 최고의 순간을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준 최고의 두 시간은 언제 머물다 갔는지 가만히 한번 물어보세요.

보세요. 오늘은 이마이 다카시의 오늘 단 두 시간만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뿐 열려있는 드넓은 바다처럼 광활한 길로 끝없이 걸어가는 희망과 소망을 담은 곡 만나보실까요?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전해드립니다.

정가앙상블 소울지기의 노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요. 해포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넘쳐 흐르는 행복을 표현한 신조어가 바로 해포피인데요. 기존의 틀을 깨고 활기와 온기, 도취감이 묻어나는 미소 짓는 악기 연주로 행복을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요즘에는 지친 마음을 치유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부터 스트레스 가득한 직장인, 또 은퇴 후에 우울감을 마주한 어르신들까지 고민은 다 제각각이지만 결국 그 마음속 불안과 긴장을 덜어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겠죠? 늘 긴장 상태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산사에서의 소박한 일상은 스스로를 돌보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는 듯 합니다.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작은 문구 하나에 마음을 기대어 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아니라 그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음악 들으면서 차분하게 마음 살짝 비워보시죠. 상흠의 연주로 풍경 전해드려요.

아, 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흥보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에 지쳐있던 흥보 가족에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눈대목. 바로 셋째 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주는 대목 준비했는데요. 박통 속에서 강남의 수많은 장인과 일꾼들이 꾸역꾸역 나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대궐 같은 집을 지어주고요. 그 집안을 온갖 화려한 살림살이와 보물로 가득 채워주는 신나고 유쾌한 대목이에요. 오늘은 동초째 판소리의 거목인 오정숙 명창의 생동감 넘치는 소리에 김청만 명고의 명품 북장단으로 감상해 볼 텐데요.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첫째 박에서 돈과 쌀이 나오고 둘째 박에서 온갖 비단이 나온 뒤 흥보 마누라는 너무 기쁜 마음에 셋째 박을 타기 전에 다짐을 둡니다. 우리 늙어 죽도록 내 방에 한 번 안 오시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 이번 박도 꼭 좋은 것이 나오라고 옷고름 맺고 맹세합시다. 흥보 내외가 서로를 바라보며 좋아서 박장대소를 하고는 박통을 향해 무엇들 하는고 하고 호령을 내리는데요. 그 순간 박통 속에서 수근수근, 두런두런,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꿍, 뚜루룽, 탕 하고 대포 쏘는 소리가 사방을 울립니다. 깜짝 놀란 흥보 내외는 공연한 말을 해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며 벌벌 떨고 엎드리는데요. 그때 박통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볼만합니다.

올라간다, 어기야차 외치며 상냥을 올리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번 꿍 하고 포성이 울립니다. 사면이 조용해진 뒤 흥보가 가만히 눈을 떠보니 그 많던 사람들도 간 곳 없고 기존의 초막집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대궐 같은 기와집 수백 간이 헌칠하게 지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 형상을 가만히 살펴보니 풍수지리에 맞춰 사방으로 담을 두르고 네모 기둥을 세운 뒤 지붕에는 기와를 아름답게 얹었죠. 안채와 사랑채, 행랑, 별당, 초당에 서당까지 좌우로 번듯하게 지어놓고 지붕에는 기와를 아름답게 얹었죠. 안채와 사랑채, 행랑, 별당, 초당에 서당까지 좌우로 번듯하게 지어놓고 높다랗게 솟은 소슬대문과 중문들이 장관을 이루네요. 집 안칠에는 또 얼마나 화려한지. 안방에는 용과 봉황을 새긴 용봉장과 평양장롱, 의주장롱이 버려 있고 원앙침과 잣베개, 순금대야가 빛

쟁기와 썰에 같은 농기구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없이 차례차례 가득 쌓여 있고요. 이것이 이른바 지성이면 감천이라. 흥보는 이렇게 꿈속처럼 부자가 되어 후원에서 화초 구경을 하며 한가로이 노래를 즐기니 이러한 지상신선이 어느 세계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난의 끝에서 마주한 이 궁극의 판타지. 우리 소리 특유의 몰아치는 잦은몰이 장단과 웅장하면서도 세밀한 묘사가 가득 담긴 판소리 흥보가 중 셋째 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주는 대목. 오정숙 명창의 소리와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질세 커요? 아이고 이 밥통 속이 어쩐 접전 속이니요. 여보 마누라 임자가 공연한 말을 얻으니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 죽나부. 흥보 마누라에 벌벌 떨고 양귀비 앞에가 없더라. 이재묘 아이고 여보시오 강남댁 왔다 늙어 죽도록 내 방에 한번 안 오더라도 내 아무 소리 안 할 테니 제발

0: 각색장인 수백 명이 각기 연장치를 버리고 돌과 나무 지하도를 술에 싣고 썰매 싣고 소에 싣고 말개 싣고 지게도 짊어지고 떼비로 줄로 끌며 지레로 밀고 나고는디 그중에 목수들은 대짜귀 든놈 소짜귀 든놈 도끼 들고 톱도 들고 낫도 들고 변탕 먹통 잣대 든놈 돌에 송곳 할미비 든놈 심지어 배둥이 든놈까지 꾸영다우더니 흥보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통타 이제 아단들이 흐르고나 흥본대회는 눈도 떼지 못하고 포립을 뚫며 까투리 꽝 손뜻 다 부식 없졌을 때 삼양을 허느라고 올라간다 야, 자 방포일성이 뿡 사면이 조용한데 곁에서 양귀비가 하는 말이
1: 그만 정신들 차리시오
0: 하거늘 흥부가 눈을 가만히 뜨고 바라보니 그 사람들도 간 곳 없고 초막집도 간 데 없고 개화집 수백 칸을 대골같이 지어놓았는데 강남 사람 제조들은 이렇듯 기헌지 백붙인 그 진흙을 어느 결에 다 말리워 도배 장판 반자까지 헌치러기 허였겄다. 집

0: 5년 달고 재양 달고 5년 5월 5일 모시 입조
1: 달
0: 상냥이라 또렷이 새겨놓고 새걸고 산장얼고 암께 와는 뒤집어놓고 숲께 와는 아팠으니 와가 장군이 내리운 난돈 안병치고 반병치고 장유지 굽두리 도배까지 고루어

근데 안방 중문에 솟으

지대를 볼 자세면 용봉장 쾌두지와 깍지 수리 반다지며 평양장농 의주장농 어랑침 작격에 천은조강은 순금대야가 좌우로 가자인 동편곡간 열고 보니 질첩우첩 금반상기 은반상기 돛반상기 대양판 소양판 대합소합은수정 또수정 외인가 기병을 가진 책이 주먹국제 식칼조리 한박조박 불가리 부지땡이까지 첩첩히 쌓여인 혼자 짓는 철구방아 철구통 철구대 호체 첩체 치와 골맹채며 백들 씨앗에 물에 들과 쟁기 열채 썰에 열둘 호미 따부 소시랑 괭이에 삭가 도롱이 접살이며 도리깨 훌태 갈퀴 봉석 방석 시우쟁이 맷똥맷똥 풀떡이며 또드라 꽃밭 심골 방맹이 지게 빨대 똥장군가 구조

흥보가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형 놀보가 심술보를 휘날리며 찾아오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동생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배아파하는 놀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또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풍자로 아주 유쾌하게 펼쳐지게 돼요. 가난하고 소외받던 이들이 마침내 보상받는 통쾌한 순간,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까지. 흥보가는요, 이처럼 장과 장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단순한 웃음 그 이상의 기 소리를 들으신 여러분의 일상에도 속 시원하고 풍요로운 기적이 가득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해 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셋째 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주는 대목을 오정숙 명창의 소리,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흥보가 가운데 놀보가 흥보 집에서 꽃과 풀이 그려진 장을 들고 가는 화초장 타령 준비했어요. 서희철의 소리, 최지혜의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네, 가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발걸음만큼은 경쾌하게 투표소로 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딛고 선 이 자리를 기분 좋게 지난주에 미리 사전투표를 마친 분들도 계실 테고 감사하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1: 국악원, 그리고 지역 국악원과 여러 국악단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국악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은 전통예술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도심 속 축제부터 지역 공연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연희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풍물과 탈춤, 곶싸움놀이, 기점놀이, 줄타기 공연까지 다양한 전통연희가 도심 한복판을 가득 채우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축하 공연과 공로상 수상식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선 6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한 아리랑 무대도 이어지는데요. 올해가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5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축하 공연과 공로상 수상식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 한조의 몸짓,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오늘의 산조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풍류사랑방에선 관조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5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회 공연, 6일엔 명인 명창들의 깊이 있는 아리랑 무대, 그리고 7일엔 국악밴드 초동과 1호가 함께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아리랑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흥겨운 국악축제, 도심 속 나들이처럼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국악 주간 동안 국립국악원에서도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선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가 펼쳐지는데요. 첫날인 9일엔 산조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를 만나는 산조명인전, 10일엔 춤과 산조가 어우러지는 산조의 몸짓,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오늘의 산조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풍류사랑방에선 관조 2 나를 비추어 보다도 진행됩니다. 이정은 명상가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일과 12일엔 예약당에서 특별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 제례악과 사직 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주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소속 국악원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선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16 굿음악축제가 열리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날을 기념하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국악주간엔 가까운 지역의 국악원을 찾아 우리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오늘 첫 곡은 무늬의 아름다운 나라 듣고 왔습니다.
1: 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
0: 그렇습니다.
1: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 참 닿습니다. 묵직합니다.
0: 네. 네. 우리 봉영 씨는 이 사회의 주인이신 거죠?
1: 저는 사전투표 오전에 주인 됐습니다.
0: 1등 주인이네.
1: 예.
0: 와,
1: 빨리 갔다 왔죠.
0: 저는 그 다음날.
1: 아하.
0: 예. 네. 그 다음 주인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주인이냐 손님이냐가 중요하죠.
0: 그렇습니다.
1: 일찍이냐 늦게 했느냐보다는.
0: 네. 예. 소중한 한 표. 오늘 저녁 6시까지니까요. 꼭 그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0: 바랍니다.
1: 무조건 하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이게
0: 네.
1: 당연한 게 아닙니다. 꼭
0: 근데
1: 하셔야 돼요.
0: 막 속으로는 항상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투표율이
1: 네.
0: 생각보다 그렇게 또 100%는 안 나오더라고요.
1: 지방선거는 더 낮았죠,
0: 특히
1: 항상.
0: 대선에 미치지
1: 예,
0: 못하죠. 네,
1: 맞아요.
0: 총선이랄지.
1: 네.
0: 네.
1: 근데 이제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일꾼을 잘 뽑는 일이 진짜
0: 맞아요.
1: 중요해요. 네.
0: 진짜 우리에게 누가 도움을 주는지를
1: 맞아요.
0: 꼼꼼히 잘 봐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바투의 상사들이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요일 2부에서는요. 국악 신인 발굴 쇼 깨룩깨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1: 네.
0: 오늘 진짜 항상 끼 많고 재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1: 네.
0: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주 많은 아쟁 연주자 한 분을 저희가 모실 겁니다. 배호영 씨라는 분인데요.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1: 아까 잠깐 저랑 장단을 산조를 맞춰봤는데,
0: 네.
1: 아, 다스름부터
0: 응.
1: 잘하더라고.
0: 아, 달라.
1: 예,
0: 에이.
1: 산조 아주 듣기 좋아요. 게다가
0: 그렇습니다.
1: 배우영 씨가 만든 음악도 있다고 하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그 음악도 기대해 주시고,
0: 네.
1: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도 끼룩끼룩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1: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바투의 상사에 대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0: 상사됩니다.
1: 상사됩니다.
2: 창문을 열면은 숨어드는 소리, 마음을 달래고 파고드는 소리, 얼씨구 절씨구 투시의 소리,
1: 바투의 상사리야.

0: 이날치의 새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오늘 어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신났어요.
1: 쉬는 날이라고?
0: 오, 아. 뭐 저기 지방선거다 뭐다 그건 잘 모르고 애들이
1: 알 수가 없죠.
0: 아빠 아. 내일 쉰대. 내일 빨간 날이래.
1: 학교 안 간대.
0: 교장 선생님이 쉬래. 아. 그래서 벌써 막 들떠가지고 예. 아, 밤에 나 오늘 늦게 자도 되지 막 그러고 에. 아유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놀더라고요.
1: 근데 에. 이런 날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쉬는 거죠.
0: 겸사겸사죠.
1: 네 맞아요.
0: 우리네 일꾼도 뽑고 또 우리도 쉬고 쉴 사람은 좀 쉬고
1: 맞아요.
0: 어디 조금 나가서 나들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참정권 행사를 맞아요. 먼저 하신 다음에
1: 네.
0: 뭐 좀 늦게 일어나거나 늦잠 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늘어지면 또 불규칙하게도 되잖아요.
1: 맞아요.
0: 식사라든지 네.
1: 창조적 파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요 생활 습관만큼은 규칙적인 게 네.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0: 맞습니다. 그 최근에요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거를 보니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성인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위험이 1.5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1: 어이구야.
0: 1.55배. 조금만 더 하면 두 배예요, 두 배.
1: 그러니까요.
0: 예, 불규칙하게 생활 식사만 해도 우울증이 두 배나 높아진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할 일을 한다라는 것 그
0: 네.
1: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챙기는 일인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프거나 뭐 울적하면은 이게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0: 맞아요. 지금 우리 범영 씨만 해도 네. 지금 약간 감기 기운 있고 지금 목이 아프잖아요.
1: 네.
0: 얼굴 표정이 어두워.
1: 약간 어둡죠.
0: 뭐 제가 옆에서 아무리 지금 막 범영 씨 이렇게 막
1: 제로를
0: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도 네. 막 더 안쓰러우니까.

0: 포장은 안 할 테니까요. 네. 누굴 더 데리고 와도 돼요?
1: 아, 그건 상관없어요.
0: 아, 진짜요?
1: 가족은 안 돼요.
0: 가족을 데려가.
1: 한다라는 것,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챙기는 일인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프거나 뭐 울적하면은 저 인원이 몇 명이야 그러면.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들이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건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은 저희가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어른이. 이 부모 된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랄지 네. 아이들의 생활 습관까지도 교육이 된다.
1: 그럼요. 예. 그리고 투표.
0: 그렇죠.
1: 요것도 교육입니다.
0: 맞아요.
1: 안 한 집에서는 계속 안 하더라고.
0: 그건 그래.
1: 있어요. 약간 그런 관성 아닌 네. 관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0: 태극기 안 다는 집은 끝까지 안 달아. 네. 다는 집들은 계속 달아.
1: 맞아요.
0: 크리스마스 때 틀이 안 하는 집은 끝까지 안 해요. 네.
1: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네. 지방선거 투표 반드시
0: 그렇습니다.
1: 참정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좋은 음악 듣고
1: 네. 맛있게 해결하시고
0: 우리 조카들 입에 고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1: 아, 야, 좀 그렇죠. 아, 그렇죠. 인원이 몇 명이야 그러면.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들이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건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은 저희가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어른이 이 부모 된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랄지 네. 아이들의 생활 습관까지도 교육이 된다.
1: 그럼요. 예. 그리고 투표.
0: 그렇죠.
1: 요것도 교육입니다.
0: 맞아요.
1: 안 한 집에서는 계속 안 하더라고.
0: 그건 그래.
1: 있어요. 약간 그런 관성 아닌 네. 관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0: 태극기 안 다는 집은 끝까지 안 달아. 네. 다는 집들은 계속 달아.
1: 맞아요.
0: 크리스마스 때 틀이 안 하는 집은 끝까지 안 해요. 예. 네. 네.
1: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네. 지방선거 투표 반드시
0: 그렇습니다.
1: 참정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좋은 음악 듣고 올까요? 안정아의 좋은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영은의 나도 어른이 되겠지 그리고 안정아의 좋은 나라 듣고 왔습니다.
1: 두 곡 다 또 저희도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0: 네네네. 네,
1: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의 곡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0: 맞습니다. 와, 요즘 제가 그 애들한테
1: 네.
0: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해 주거든요.
1: 네.
0: 제가 야 이면지 갖고 와봐.
1: 네.
0: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런
1: 오히려?
0: 거를.
1: 응.
0: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는데
1: 네.
0: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법원이 있어. 뭐 삼권분립이네 뭐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마다 뭐 시장이 있고 구의원, 시의원 그 두루두루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1: 네.
0: 임기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뭐 등등등등.
1: 네.
0: 재밌나 봐.
1: 오, 그래서 재밌게 해주시나 보다.
0: 그래서 지방선거 네. 투표일이라고 하니까
1: 네.
0: 아 이건 해야 되는 거네. 라고 이제 개념을 좀 잡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1: 아이들이 아는 이야기만 하면은 딱 그 생각의 틀에 갇혀져 버리잖아요. 에이 너네가 뭐 든다고 알아?
0: 에.
1: 이래 버리면 딱 그 정도만 알아요.
0: 맞아요.
1: 근데 몰라도
0: 에.
1: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주다
0: 맞아.
1: 보면 궁금해지고
0: 맞아.
1: 본인이 공부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러면 왜 투표하면 되지? 왜 쉬어? 왜 쉬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투표를 못 할 수 있잖아.
1: 그렇죠.
0: 우리의 권리니까 아예 법적으로 쉬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게 국가에서 하는 거야.
1: 네.
0: 뭐 이런저런.
1: 그러면서 이제 설명 붙여야죠.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뭐 바빠서 못 하는.

0: 아이들이 아는 이야기만 하면은 딱 그 생각의 틀에 갇혀져 버리잖아요. 에이 너네가 뭐 든다고 알아? 네. 이래버리면 딱 그 정도만 알아요.
1: 맞아요.
0: 근데 몰라도 네.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주다 맞아. 보면 궁금해지고 맞아. 본인이 공부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1: 그러면 왜 투표하면 되지? 왜 쉬어? 왜 쉬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투표를 못할 수 있잖아.
0: 그렇죠.
1: 우리의 권리니까 아예 법적으로 쉬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게 국가에서 하는 거야.
0: 네.
1: 뭐 이런저런.
0: 그러면서 이제 설명 붙여야죠.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뭐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어른들은 여행가 해외여행 가버려. 그래서 사전 투표도 만들었더니 안 하고 가버려. 이런 어른도 있다. 이런 설명까지 해줘야죠.
1: 그러면 안 되겠지?
0: 절대 안 되는 거야. 투표는 반드시 해야 돼.
2: 이름이면 경선관 승빈 하든 풍채 좋은 사자로다 선배 김수선양 할지 비우 미러다 장해방은 항상 저 격시황을 쳐다람이

과 연감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하겠나. 칼파청 너구리가 난지며 장도 감독 내 아래요. 칼파청은 언제 났어? 가수자 들어보소. 홍자 때 지우

한 낚시 줄을 담가놓고 고기나 김싸하든 봄자릉을 시조하던 딸 화둘이 동갑이니 내가 상자를 못 얻었나. 맷돈이란 놈이 것이랑 눈을 끔적끔적하고 나한테니만은 나의 연세를 들어보소.

왠갓 길짐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다툼을 하는 모양을 보더니 편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 너놈들 하고 호통을 치니 모여 앉았던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오, 내가 배가 고파 너희놈들 중 한 놈 잡아먹으려고 왔다. 멧돼지야, 내가 시장에서 죽었으니 네가 이리 오니라. 호랑이 그 억센 발톱으로 돼지 배때기를 쫙 깔라 맛나게 먹을 판인디 때마침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호랑이란 놈이 바위에 덜렁 앉았는디 야를 토끼로 봤던 모양이라. 별주부가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0: 알토부로 엄동 사활한 백설격은 전기부리왕 모래 쥐라라라라라라라라 지워 주홍잎떡 벌리고 절에 합해가 우뚝 사홍행행행 하는 소리 선천이 뒤덮고 땅이 뚝까지 난 자리가 깜짝 놀래 우글우 그리고 가만히 헛졌구나.
1: 참 소리 잘합니다. 정은혜의 소리로 수군가중 길짐승 상좌 다툼부터 범 내려오는 대목까지 듣고 왔습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도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파도

0: 조금 이르지만 보양식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사옵니다.
1: 보양식이라면은 그리 무엇을 추천하고 싶은 게냐?
0: 왕실의 약재로도 쓰던 바다의 산삼, 전복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 귀하고 비싸다는 전복 말이더냐?
0: 그렇사옵니다.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보양식재료가 전복 아니옵니까? 전복은 껍데기에 숨구멍이 9개 있다고 구공라라고도 했고 우리말로는 귀를 닮았다고 귀조개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 아시옵니까?
1: 그것은 모르겠고 궁중에서는 궁중제례에 올리는 제물로 쓰였고 임금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에서 약재로 썼지.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를 나갈 때는 꼭 전복을 드셨단다.
0: 하지만 좀 그러하십니까?
1: 아이고 난 목 쌩쌩하다.
0: 안 되겠사옵니다. 조금 이르지만 보양식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사옵니다.
1: 보양식이라면은 그리 무엇을 추천하고 싶은 게냐?
0: 왕실의 약재로도 쓰던 바다의 산삼, 전복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 귀하고 비싸다는 전복 말이더냐?
0: 그렇사옵니다.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전복 채취를 해야 해서 원성이 자자했다 하도이다.
1: 그래. 하지만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해서 지금은 양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질 않더냐.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그 전복구이든 전복 넣은 삼계탕이든 뭐든 해오시기.
0: 아니옵니다. 응? 우리나라 배달 음식의 효시기도 한 효종갱을 아시는지요?
1: 효종갱?
0: 북촌 양반들에게 새벽 해장국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효종갱에도 전복과 소갈비, 해삼, 송이를 듬뿍 넣어 끓인다 하니 그것을 배달시킬까 하옵니다.
1: 그래. 배달을 리뷰 좋은 걸로 시켜다오.
0: 알겠사옵니다. 숙선우신 카드 꺼내십시오. 두 그릇 시켜도 되겠사옵니까?
1: 먹어라.

0: 더 튠의 둥글의 당시엘 듣고 왔습니다.
1: 아, 전복 이야기 해봤습니다.
0: 네.
1: 아, 해녀분들이 진짜 힘들어 할만 했네요.
0: 그러니까. 예. 사철 이렇게 이제 임금님께 예, 드려야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힘드셨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는 거니까.
1: 그렇죠. 예,
0: 여러분들 적절하게 잘 구매해서 적절한 재료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0: 네네.
1: 어린 자녀분들 이제 키우는 분들은 오늘 공휴일에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된다라는 또 업무 아 업무는 아니고 사랑. 네, 사랑.
0: 아 고객님이시군요.
1: 아.
0: 아.
1: 어떤 그런 압박도 있지 않습니까?
0: 압박. 네. 아빠 말고.
1: 사랑의 아빠.
0: 아, 아, 사랑의 압.
1: 에.
0: 아빠 말고 압박.
1: 아빠.
0: 그래요. 애매하게 갑시다. 오! 사랑의 아빠.
1: 예, 예.
0: 네, 아빠. 네.
1: 근데 이제 집에서 아이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좀 읽어주는 편인데.
0: 아 사랑의 아빠네요.
1: 네. 책 읽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요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제주도 한라도서관에서는요 다음 주 목요일 6월 11일부터 도내의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주어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1: 그야말로 이제 삼촌이 간다라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제주어 버전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해서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참여 어르신들은 한라도서관이 2021년부터 운영해온 제주어 이야기 독서 활동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활동가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제주어 동화를 읽어주고 제주 고유의 생활 문화와 정서를 쉽게
0: 네.
1: 친근하게
0: 네.
1: 재미있게 전달할 거라고 합니다.
0: 맞습니다.
1: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사투리를 지역 문화에 녹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네. 전국의 사투리로 동화책을 읽기, 또 전래동화 들려주기, 우리 말과 사투리 보존에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무튼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요 사투리로 한번 이야기 책 한번 읽어줘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국악 뮤지컬 타루의

0: 판소리 동화 도깨비 덕에 부자된 영감 듣고 오겠습니다.
1: 이렇듯 흥에 겨워 놀던 영감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그려 그 볼일이라는 게 무엇이요? 예, 아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아 돈 성냥만 구워달라는 볼일이지요.

영감이 눈 깜빡할새 온데간데 없구나. 다음 날 영감은 줄임배를 콱 틀어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 시장에 갔건만 오늘은 나무가 당최 발리지 않네 그리요. 그리하여 영감은 나무찜을 도로지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고 있는디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영감님!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 꼴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자네가 무슨 일이요? 아이,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어쩌녁에 구워간 돈 성냥 갚으러 왔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그럼 저 갑니다요. 아이고, 고맙네. 잘 가게나. 그때요, 영감이 돈을 보고 좋아라고 흥에 겨워 한 번 돌아보는데.

아이고 고맙네. 잘 가게나. 그때여 영감이 돈을 보고 좋아라고 흥에 겨워 한 번 돌아보는

0: 아저씨.
1: 먹으니 몸이 따뜻해져 간만에 꿀잠을 잤겠다. 다음날 또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디? 영감님!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 걸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니 자네가 또 웬일이요?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 걸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니 자네가 또 웬일이요? 아이, 웬일이겠습니까요? 영감님께 꾼돈가 풀어 왔지요. 아니, 이 사람아, 아, 그 돈 성냥은 벌써 갚지 않았나? 아이, 갚다니요? 언제요? 아이, 구워간 적은 있어도 갚은 적은 없는디요? 여기 있습니다요. 어허, 이것이 웬일이야? 아니, 이밤중에 웬 호호?

돈도 싫고 도깨비도 귀찮아지는 것이었다. 영감이 이제 아쉬울 것도 없으니 도깨비를 그만 오게 해야겠다 하고 하루난 도깨비 오기를 기다려 한꾀를 내어 하는 말이 오늘은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자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요? 우리는 닭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아, 그러는 영감님은 무엇이 제일 무섭소? 아이고, 말 말게. 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제일 웬수일세.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나. 이렇듯 도깨비가 가고 다음날 그때여 영감이 도깨비를 쫓아낼 양으로 한 꾀를 내어 보는디.

마당에다가 뿌리고 자 대문 앞에다가 뿌리고 자

니놈의 영감, 내가 못 들어가게 닭의 피를 뿌려놓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옛다 영감이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다, 돈! 그리하여 영감은 영감 팔자에도 없는 돈벼락을 맞았던가 보더라.

0: 국악 뮤지컬 집단 타루의 판소리 동화 도깨비 덕에 부자된 영감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1부 끝음악 준비했습니다.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의 경복궁 타령 듣고요. 저희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이 전시 가보고 싶다. 22년 동안 전국의 한옥과 종택, 서원과 재래 현장을 기록해온 이동춘 사진작가가 다음 주부터 사진 전시를 한다네.
1: 진짜 진짜? 와 진짜 멋지겠다.
0: 그러니까 한옥을 단순한 전통 건축이 아닌 삶의 질서와 기억의 구조로 바라보는 전시라는데, 전시 제목이 시작과 펼침, 이로움, 발음의 생성과 순환 원리를 뜻하는 원형 이정의 시산으로 바라본 한옥이래요.
1: 그렇지. 우리 한옥은 집터를 잡고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 사랑채와 대청마루를 통한 소통, 부엌과 곳간에 담긴 생활의 지혜, 사당과 재례를 통해 이어지는 기업과 윤리의 계승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0: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 종택과 서원과 병산서원, 도산서원, 후조당, 동암종가 수졸당, 창덕궁 낙선제 등 한국 전통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공간들을 담은 사진 정말 궁금해.
1: 맞아 맞아. 이동춘

0: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공연이 없어지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을 그만두고 네.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 하지만 이 사업도 쉽지 않아서 기다려주고 있던 전통 음악 집단 셋의 막내로 다시 아쟁을 시작한 아쟁 연주자 배호영 씨가 오늘 끼룩끼룩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어서 오세요.
0: 아, 배호영 씨.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쟁 연주자 배호영입니다.
0: 아, 배호영님. 예. 오늘 연주자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구매대행 네.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2: 아, 다 그만두고. 아, 완벽하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연주자로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래요. 사실 뭐 코로나 때 말하지 않아도 진짜 다들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 뭐.

0: 작업을 또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0: 오, 대단하시네요. 아쟁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1: 아쟁은 중학생 때 제가 한 10년 전에 지금 딱 9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계기가 이제 친형이 원래 대금을 하는데
0: 아 형님이 네. 몇 살 형이에요?
1: 4살 터울.
0: 어, 네네네네.
1: 4살 터울인데 이제 그 대금을 이제 시작했었는데 네. 공연을 제가 이제 보러 가고 하면서 그 공연을 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딱 아쟁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 센터에 아쟁이 딱 있으니까
0: 예.
1: 어?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0: 눈에 확 들어왔구나.
1: 네.
0: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됐었습니까?
1: 어, 근데 그때는 어렸던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0: 센터 본능이 네. 있으시군요.
1: 아,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0: 지금은 없는데. 당시 중학생 때니까.
1: 네네. 네.
2: 사춘기 때.
0: 질풍노도의
1: 네,
0: 사춘기. 네. 아, 나도 주목받고 싶어.
1: 그럼.
0: 저 가운데 있는 형님. 저거 악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2: 거기에 만약에 피리가 네. 있었으면 피리 했겠죠.
1: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0: 어. 근데 지금도 그러면 무대에서 가운데 안 앉혀주면 되게 좀 실망하고 그렇습니까?
1: 아, 저 요즘에는 좀 제가 그 주인공보다 주인공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에 좀 더 강한 것 같아가지고.
0: 아, 그래서 프로듀싱 이게 더 아, 그래요. 네. 맞으신가 보다.
1: 더 잘하는 것 같아요.
0: 오~ 네.
2: 그 재능, 그 뭐랄까요, 재미 이런 네. 건 언제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0: 프로듀싱.
1: 아, 그 미디 음악을

0: 네.
1: 아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윤윤성류 아징산제가 약간 두 줄도 막 긁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2: 아, 어, 두 줄이요?
1: 예.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2: 처음.
1: 아 그래요?
0: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러 둘이 안 맞네 뭔가.
2: 맞춰드려야 돼. 죄송합니다.
1: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리고 지금 전통음악 집단
2: 네.
1: 셋
2: 네.
1: 이라는 팀에 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2: 네.
1: 보니까 그 곳에서도 보니까 이제 전통음악 기반으로 하시잖아요.
2: 네.
1: 근데 또 우리 호영 씨는 창작음악도 투트랙으로 이렇게 또 하시고
2: 네. 그렇죠.
1: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이유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끼들을 다 발산하기 위해서 투트랙을 네.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2: 아 제가 이제 전통음악을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아하면서 하다 보니까
1: 예.
2: 창작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냥 어떤 창작곡을 하기보다
1: 네.
2: 전통음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디벨롭 하는 거를
1: 예.
2: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가지고
1: 아.
2: 그냥 창작보다 전통음악을 어떻게 하면은 또 저 좀 더 이제 관객들에게 하여금
1: 네.
2: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좀 미디 음악의 그러니까 전통음악 분야에

0: 그걸 이제 계속 돌리면은
1: 네.
0: 그래도 어좀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그런 것들이
1: 아,
0: 이렇게 돌아가게끔.
1: 유기체.
0: 네네.
1: 그치만 그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0: 네.
1: 그렇죠. 근데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0: 네, 약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긴
1: 네. 아,
0: 한데.
1: 그래요?
0: 네네.
1: 아,
0: 계속 이렇게
1: 그래서
0: 소통을
1: 지금 몇
0: 하면서
1: 프로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0: 많이 노력하고 해야 될 분야입니다.
1: 그러니까 사업과 예술의 어떤 접목 같은 느낌이에요.
0: 맞습니다.
1: 예.
0: 네.
2: 즐거워요. 사업 생각하니까.
0: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1: 예,
0: 너무
1: 아유, 그거
0: 해도
1: 들으려고,
0: 되나
1: 아,
0: 이런.
1: 그거
2: 그럼요.
1: 들으려고
2: 모신 거예요.
1: 왜냐면 이제 호영 씨
0: 작품이 있는데
1: 예.
0: 그 작품이 이제 또 이제 좀 어떤 공원 이런 곳에서
1: 네.
0: 관객들을 헤드폰을 쓰고
1: 오호.
0: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시키는
1: 네.
0: 그런 콘텐츠예요.
2: 어디
0: 네.
2: 공원인데요? 어디 공원인데요?
0: 아, 남산 한옥마을 쪽에서 한번 했었는데.
1: 어허.
0: 네네. 그런 이제 배우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송신기를 통해서 헤드폰으로 그런 어떤 역사나 남산 그쪽에 이제 어떤 역사나 아니면 곡의 해설이라든가
1: 네.
0: 그런 걸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런.
1: 아, 너무 좋은데?
0: 네네네네.
1: 네.
2: 그러면
0: 그런
2: 음악을
0: 콘텐츠를
2: 들으면서
0: 했었는데.
2: 산책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작년에 했다고요? 너무
0: 네,
2: 좋다.
0: 작년에 했었어요.
2: 올해는 또안 해요?
0: 올해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2: 언제요? 제발.
0: 아직 그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1: 아? 왜?
0: 지원금만 받은 상태고
1: 아,
0: 아직 날짜는 정하지
1: 너무
0: 않았습니다.
1: 훌륭하다.
0: 네, 올해 말에
1: 왜냐면 우리 전통 예술 쪽이
2: 네.
1: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2: 그래.
1: 이게 돈

0: 아무튼 대단히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1: 네. 네. 아 앞으로 진짜 길이 쫙 열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면 계속 얘기를 나눌수록 네네네. 호영 씨가 만든 음악 네.
2: 창작 음악
1: 또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2: 미디 미디.
1: 아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셨죠?
3: 네. 흔적이라는 작품인데요.
0: 제목이 흔적이에요?
3: 네. 이제
0: 밭회상사 뒤에서는 흔적이라는 제목은 우리 바로 봉영 씨와의 상징이거든요.
1: 예전에 그 소리야라는 팀의 활동을
0: 한 20여 년 됐나요?
1: 예, 뭐 거기서 그때 발라드 곡을 한 곡 불렀어요.
3: 아 노래를 직접.
0: 예, 예, 직접 했어요.
1: 그래서 그걸 이제 사장 시켰는데 계속 이렇게 또
0: 대사를 하고 있어요.
1: 원치 않게 계속.
0: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 오늘 또 봉영 씨 제목이 그때, 흔적이야.
0: 그 와, 이거. 기획사 대표님이 네. 야 봉영아. 야 발라드 하나 해. 아, 싫은데요, 싫은데요. 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어, 녹음을 했어. 네. 그리고 활동은 안 했어. 아. 그리고 아 다행이다. 이 세상에서 잊혀졌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떤 PD님이 그걸 발굴해가지고 계속 트는 거야. 계속. 그래서 흔적을 아. 되게 공포스러워하거든요.
3: 아. 자, 혹시
1: 호영 씨의 흔적 발라드 아니죠?
3: 네,
1: 발라드 아니죠.
3: 철아 철아쟁이라는 이제 아, 예, 아쟁으로.
0: 아, 네, 철 철아쟁.
3: 네, 네.
0: 가사는 없습니까?
3: 가사는 없습니다. 없죠. 아쉽게도.
1: 아, 네. 아, 그래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호영 씨가 일부러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고.
0: 그러면
1: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곡이에요? 네.
3: 아, 흔적이라는 작품은 이게 원래 무용음악 때 좀 쓰인 음악인데 아,
1: 네. 네.
3: 철아쟁이라고 그 아쟁 원래 이제 악기에다가 고쟁주를 올렸어요 제가.
1: 네.
3: 그 원래는 이제 윤윤석 선생님께서 사용하던 악기신데
1: 예.
3: 그 피아노 줄을 원래 얹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아. 제가 이제 피아노 줄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툭툭 끊어지고
1: 아~
3: 좀 성음도 비슷하게 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1: 그래요.
3: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아마존 해가 아마땡
1: 네, 그렇죠.
3: 해가지고 그 고쟁 줄을 이제 수입을 해와가지고
1: 예.
3: 직구를 해서 좀 얹어 보니까 소리가 괜찮아가지고
0: 그것도 구매대행에서요? 네. 아 직접
3: 구매대행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직구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무튼 줄을 구해 와서 직접 설치를 해서.

0: 에다가 고쟁주를 올렸어요, 제가. 그
1: 네.
0: 원래는 윤윤석 선생님께서 사용하던 악기신데
1: 예.
0: 그 피아노 줄을 원래 얹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 줄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툭툭 끊어지고 좀 성음도 비슷하게 좀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아마존 해가지고 아마땡
1: 네,
0: 해가지고
1: 그렇죠.
0: 그 고쟁주를 이제 수입을 해와가지고
1: 예.
0: 직구를 해서 저 얹어 보니까 소리가 괜찮아가지고
1: 그것도 구매대행에서요? 아, 직접?
0: 구매대행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직구하는
1: 직접.
0: 거였습니다.
1: 아무튼, 줄을 구해와서 직접 설치를 해서 연주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음악을 만드신
0: 네, 그렇습니다.
1: 거네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 그렇게요.
1: 네. 준비하시는, 저희가 박수로 먼저 청해 들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우, 기대됩니다.

0: 오묘하네요. 오묘해.
1: 멋있다.
2: 잘 들었습니다. 빨리 잘해 주세요. 빨리 얘기하고 싶으니까 같이. 야,
3: 내 흔적이랑 완전 다른데?
2: 와. 아니 와. 이 흔적이라는 곡이 네. 무용 음악이라고 네.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4: 아, 감사합니다.
2: 약간 조명도 약간 어둑어둑하고 네. 왠지
4: 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딱 네, 말씀하시고
2: 그리고 뭐 영상이 있더라도 뭔가가 이렇게 계속 도는 듯한 약간 그런 네. 곳에서 네. 무용수가 뭔가를 찾아 헤매거나 막 고뇌에 빠진다든지 뭔가 네. 그럴 것 같은.
4: 네네네.
2: 저도 막 춤추게 만들더라고요.
4: 아, 감사합니다. 아,
1: 춤추셨어요?
0: 마음속으로.
1: 아, 마음속으로.
0: 절대 우리는 움직이지 않잖아.
1: 그렇죠. 아, 생각으로 다
0: 내재돼 있는 거. 네,
1: 그렇죠.
3: 아, 근데 이 정도의 사운드를 내려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으셨을 것 같은데요.
4: 아, 네. 요즘에 근데 워낙에 너무 많아가지고.
3: 아, 그럼.
4: 네, 좋은 시대라. 네. 금방 또 찾을 수 있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직접 만들지 않고.
3: 아, 그래요?
1: 네. 아, 그래요?
4: 네네네.
3: 아, 직접 만들지 않고
4: 직접 아 만드는 것도 있는데
3: 네.
4: 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샘플이나 이런 걸 찾아서
3: 아하. 네.
2: 샘플만 있는 사이트가 있었다.
4: 아, 네, 맞습니다.
2: 살 수도 있고 무료로 있는데도
4: 네네네. 아하.
2: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4: 그리고
2: 네,
4: 네,
2: 샘플을 갖고
3: 아,
2: 와서
3: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2: 아, 저 네. 음악을 아마 했을
3: 예,
2: 겁니다.
3: 예, 예,
4: 너무
3: 예.
4: 잘 알고 있습니다.
2: 그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예. 그거를 또 나만의 샘플로 또 약간씩 바꿀 수도 있고
3: 아 조금씩 또 네.
2: 철화쟁에 대한 소스는 없나요?
4: 철화쟁에 대한 소스라면 네.
2: 아까 직접 뭐... 갖고 와서 이제 제작해가지고 네. 만드셨다 했잖아요.
4: 네. 아 어떤 소스? 샘플에
2: 대한 네, 음원 소스가
4: 음원 소스
2: 서울대학교에서도 없이... 지금 많이 배포하고 그랬던 걸로
4: 아, 네네네네.
2: 국악원에도 그 샘플이 있는 네네. 걸로는 알고 있는데
4: 네네네네. 철화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2: 아, 윤수경 씨 뭐 네. 하는 걸까요, 윤수경 씨가? 그죠?
4: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3: 상화영이.

0: 어떤 건지 네. 자신의 어떤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오. 꿈 같은 어떤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곡인데요. 오. 정가에는 이제 조희선 씨가 응? 또 함께 해주셨어요.
1: 조희선 씨랑 어떻게 뭐 친구세요?
0: 학교 후배, 하나 후배.
2: 아, 후배요?
0: 네네.
2: 아. 그렇구나. 조희선 씨랑 또 같이 또 작업을
0: 아, 정말.
2: 했었어가지고 우선 씨 공연은 안 보시나 봐요?
3: 아, 죄송합니다.
2: 정로란 작품 또 오래 했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4: 아잖아 바빴잖아.
0: 정로 봤었습니다.
2: 어? 네네. 성호 씨? 우선 씨 거?
0: 네. 네.
2: 어?
4: 출연했는데 성호 씨?
2: 저 했는데. 박종기.
0: 아
2: 이수엽.
0: 네네네. 지금 생각나는 거 같아요.
2: 그때부터 이수엽.
0: 아.
2: 네. 네. 접니다 저.
4: 드디어 두 분이 만났습니다.
2: 네.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군요.
0: 이제 생각났어요?
2: 딱,
0: 네. 지금 딱 생각났습니다.
4: 그때 네.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나 보네요.
0: 아니, 그때 되게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못 알아봤어요. 그 분 똑같은 분.
2: 네.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봉용 씨는
4: 그 작품에서
0: 네. 아, 네. 아 너무 인상 깊었죠.

0: 핸드폰 끼고
1: 네.
0: 이어폰 끼고
1: 맞습니다.
0: 예, 호영 씨는 네네.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1: 네.
0: 예.
2: 작품을 맞습니다.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네네. 사람이 아니라.
0: 네.
2: 그래요. 앞으로 이제 뭐 좋은 공연들 또 네. 앨범들 내시면 저희에게 또 꼭 알려주세요.
1: 아, 네네.
2: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영 씨의 어떤 지금의 음악 그리고 앞으로의 음악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끝으로.
1: 네.
0: 호영 씨보다 이제 후배인 친구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1: 네, 맞아요.
0: 계시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후배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0: 네.
1: 공연 설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코로나 때 그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옛날 생각도 나오면서 이 후배들한테 어떤 좋은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줄
0: 네,
1: 수 있는 게
0: 네.
1: 그래서 아 요즘에 이런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좀 같이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국회로 네. 가보시는 어때요?
1: 네.
0: 예산을 국회나
1: 청원, 아, 이제

0: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 이렇게 재밌는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감개무량하고요. 아, 네. 앞으로도 이제 좋은 곡들을 계속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네, 요 잘 지켜봐주세요.
1: 요 카메라 부위 한번 해주세요. 네. 얼씨 그리고 지방선거 오늘 투표 동료
0: 네, 투표 꼭 해주세요.
1: 6시까지니까 네. 오케이 오늘 다 뽑아냈어. 얼씨 작아요. 안녕.
2: 지금까지 아쟁 연주자 배호영 씨와 그렇습니다. 함께했습니다.
1: 저희 이제 클로징이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네. 투표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2: 할 얘기가 없네.
1: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말하면 좀
2: 많이 아, 좋겠죠. 잔소리야 잔소리.
1: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에 상사대합니다. 내배우. 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서울로 떠난 뒤 남원 부사가 된 변학도가 남원으로 오는데요. 남원 부사에서 부사는 도호부를 다스리던 관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도호부라는 것은 조선시대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납시다. 드라이면은 설명 사물을 살펴보니 형패 없소 수신맥이 장사꾼으로 재림세를 하고 패링이를 숙여쓰고 부정꾼 앞기 섞어 드문듬성 들어서 그 산돈을 바라볼지 그때 산돈이면 사물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 번 끔냥 부채집 갔다 바람과 톡구르지 형패 역조리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내장을 얻는데 천상력을 입고 성 들어서 그 산돈을 바라볼지 그때 산돈이면 사물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 번 끔냥 부채집 갔다 바람과 톡구르지 형패 역조리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내장을 얻는데 천상력을 입고 홍계대를 띄고 배랭이를 보고 홍결립을 쓰고 사내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산물 화다 아내가 삼촌이야 철도하옵신다 철도해 두세번 내는 소령 하나를 항상 무너지고 땡이 두꺼진 한 백일병력 진동하고 여름날에 불이 붙어 가삼이다 가르구나 가금 수령이 나와야지 당금 바람 무신발로 계속 우프로 달아날지 불과는 덕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며 주구멍에 상토를 받고 가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 내라 쓰고 가자 말내어라 입고 가자 창이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오다 바람 다쳐라 조각 내렸다 오짐 들이라 물 마르지 목 좀 나와 원봉 영작은 덕을 잃고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과 함께 이 적벽가 중에 군사점고 대목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명창들이 다 나와서
1: 네.
0: 그 일종의 드림팀
1: 예. 한마디씩 다 하죠. 예.
0: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정렬 명창의 옹돌쇠를 만나봤는데 오늘은 어떤 소리 만나볼까요?
1: 예, 오늘은 역시 정정렬 명창이 소리를 하고
0: 예.
1: 그 앞서 이동백 명창이 좀 안일이를 좀 길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0: 예.
1: 정정렬 명창이 이제 이 음반에 도창을 쭉 하셨잖아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소리도 이제 간간히 자신의 배역에 맞게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0: 예.
1: 오늘은 특이하게 이동백 명창이 앞에서 안일이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0: 유성기 음반에는 선생님 안일이가 잘 없지 않나요?
1: 거의 없죠.
0: 예.
1: 왜냐하면 소리하기도 바쁜
0: 시간이 짧으니까.
1: 예. 그런데 안일이가 이렇게 길게 담겨 있는 뭐 아주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딴 데보다는 길어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이제 창극 형식이니까 그래도
0: 네.
1: 이런 안일이 대목이 담겨 있는데 이 안일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0: 문장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들이나 예.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받아 적어 놓으면 그게 문장이
1: 맞아요.
0: 만일이 배우느냐고 물어보면 안일이는 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이 소리는 가르치지만 안일이는 본인이 알아서 잘 듣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그런 것에서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 판소리 본령의 모습을 되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동백 정정률 명창이 조선들이
0: 판소리 본령의 모습을 되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동백 정정률 명창이 조선성악연구회 그러니까 참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대기획사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0: 그렇죠. 그 조선성악연구회라는 것이 예. 일제시대 때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만든 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예. 이게 창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창극을 하자면 일단은 여러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예.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다 기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선후배가 있어야

창극을 주도했던 분이 김현수 명창이라든지 정남희 명창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는 신세대죠. 예. 그 세대가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송만갑 명창, 이동백 명창 이런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또 작곡하고 이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대개 한 38년 그 무렵쯤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정정렬 명창이 이제 조선성악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창극 공연을 하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빅터판 춘향전 전집이에요. 그리고 또 오케판 춘향전 전집인데 예, 예.

0: 지도를 하고 예. 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아. 김소희 명창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여창이니까 청이 높잖아요.
1: 예예.
0: 정정일 명창은 저음이란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럼 이제 키가 안 맞으니까 자기는 자기 김소희 명창은 자기 소리를 하는데 정정일 명창이 그 안 나오는 목을 가지고 다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정정일 명창에 대해서 본인의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1: 예예예.
0: 그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극구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타가 많다고 그래서 꼭 창극이 잘 짜여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팀워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젊은 명창들을 데리고 그렇게 팀 훈련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열 명창의 공헌 공이라고 그러면 한국 창극사에서 불후의 업적을 남긴 그 현대 창극은 정정열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큰 판소리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분인데

0: 학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조선성악이
1: 네.
0: 조선에 있는 성악을 연구하는 곳 혹은 조선성악 그러니까 판소리 같은 우리 노래를 연구하는 곳 이게 어느 쪽의 의미가 더 맞습니까?
1: 근데 명칭은 이제 그렇게 붙었는데 예. 거기에 구성원들을 놓고 보면 예. 전부 이제 판소리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성악연구회는 거의 이 판소리인들을 위한 그 공연단체 이익단체 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했던 것이 창극이에요. 예.
0: 그러면 조선성악연구회에 굳이 반대말을 만들어보자면 외국성악연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1: 예, 그렇게 볼 수도
0: 이게
1: 있겠죠.
0: 사실 조선성악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단체의 주체성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선이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그 이전엔 대한제국이었지만은 예, 예, 예. 일제시대 때는 보통 이제 조선이라고 예.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0: 그러니까 이제 주로 판소리를 염두에 두고 예.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인 것 같고 또 단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이동백, 정정렬 이 두 분의 소리로 조조 취중 장담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북장단은 한성준이고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노랫말 모음집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겠네요. 음악 보내드립니다.
2: 증고하니 남은 군사 수백이라 초조 마음 심란하야 그을랑 술을 들여 빈속 술잔이나 들어가니 취중의 송모체리는 장댐이 나오겠다.
3: 내가 이번 배를 보고 나만 오인 좀 넘돌게 보았다. 내가 주요와 제갈랭이가 꽤 있는 채고 덤성거려 그러되 내명 따라서 채마전 갈아먹던 농토하니 현대기가 다려다 선생이 후생이 허는가 보더라만 그런 고생이 없고 또 운쟁이 낯은 붉고 남 지른성은 대단해요. 하지만 이번 배를 보고 나만 오인 좀 넘돌게 보았다. 내가 주요와 제갈랭이가 꽤 있는 채고 덤성거려 그러되 내명 따라서 채마전 갈아먹던 농토하니 현대기가 다려다 선생이 후생이 허는가 보더라만 그런 고생이 없고 또 운쟁이 낯은 붉고 남 지른성은 대단해요. 하지만 하동 땅에서 그릇 구워먹던 저만이라더라 별수 없고 또 쟁비가 꼬리는 붉은데고 내가 제 존재인 싫은 양반 이름 조조님이란 말도 없어. 그저 껄시대면 조조야 조야 그런 버릇없는 님이고 또 저 닭골딸 제육장사에 먹더니 무슨 체면할 거니 재료이가 뛰기는 장판방 쇠비룩 새끼 뛰듯 팔팔 잘 뛰지만은 근본 명상 없이 상단 돌궁에서 쑥 이어진 님이 뭐 내가 다시 만나면 두문불출래 희죽말걸
2: 지금 이게 어쩌

몸에 붐고 발만진 중어제 양어제 부주제에 가니 깨준 수지 그와니 명예이며 이익명 선생.

0: 하지 말고 좋은 척은 어디 잡소시오.
1: 이동백 정정열의 소리로 조조 취중 장담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정정열 명창이 먼저 안일이로 시작을 하네요.
2: 도창을 하는 것이죠. 예.
1: 점고헌이 남은 군사 수백이라 조조 마음 심란하야 걸랑의 술을 들여 빈속의 술잔이나 들어가니 취중어 속 못 채리는 장담이 나오겠다.
2: 예, 거기서 이제 걸랑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이제 말하자면 저 주머니라는 뜻인데 그 어깨에 메고 다니는 예. 걸치고 다니는 주머니다 그런 뜻이 걸랑이죠. 네. 요즘 식으로 주면.

0: 좀스러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적들에게 내가 이렇게 패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본 없는 자들에게 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0: 예.
1: 내것 주유와 제갈량이가 꽤 있는 체하고 덤성거려 그러허되 내향 땅에서 채마전 갈아먹던 농토 아니냐.
0: 예. 거기 이제 덤성거려 하는데 이건 좀 사투리 말 같아요. 덤벙거린다.

0: 그저 그래서 저 고기 장사하던 그런
1: 네.
0: 놈인데 무슨 체면이나
1: 체면을
0: 근본이
1: 알겠느냐?
0: 알겠냐. 그러니까 아주 낮은 신분이다 그 말이죠.
1: 예, 버릇없다. 예. 자룡이가 재룡이라고 발음하셨습니다.
0: 예.
1: 자룡이가 뛰기는 장판방에서 쇠벼룩 새끼 뛰듯 팔팔 잘 뛰지만은 근본 정상이 없어. 상산 돌구녕에서 쑥 비어진 뇌며. 그걸 내 다시 만나면 두문불출 내 시키고 말걸이라고 장담을 하네요, 선생님.
0: 예. 재룡이란 말은 이제 자룡이잖아요.
1: 예.
0: 근데 요 자에 이 모음이 들어 있어요. 이 오가 요
1: 아,
0: 발음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면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서 재룡이가 된 거예요.
1: 아.
0: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1: 네.
0: 발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 네.
0: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룡으로
1: 네.
0: 발음을 해요. 재룡이가 뛰기는 장판방에 쇠벼룩 새끼 뛰듯 팔팔 뛴다는 말은 글쎄요. 민왕 씨 벼룩 보셨어요?
1: 이 비유는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0: 벼룩이 굉장히 조그만하단
1: 네.
0: 말이에요. 근데 그게 높이 뛰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1: 그래서 자기 몸에 몇백 배를
0: 예.
1: 뛴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그 벼룩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눈으로 봐서는 못 잡아요.
1: 그럼요.
0: 좋은 팁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벼룩을 보면 써먹으세요.
1: 네.
0: 장판방에다 신문지를 깔아 놓으세요.
1: 예.
0: 그러면 벼룩이가 착지를 할때탁 소리가 나요.
1: 아, 그 정도로 작군요.
0: 예, 그래서 그때 앉는 순간 이렇게 손으로 치면 다시 뛰기 전에
1: 예.
0: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죠.
1: 또 오늘 신문지 까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는 장판이 다 종이 장판이잖아요.
1: 예.
0: 거기에서 벼룩이 뛴다는 말이 그 예전엔 벼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벼룩이 뛸때 탁탁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벼룩이 뛰는 모습이 조자룡이 그 이렇게 잘 뛰는 것을 벼룩에다
1: 예.
0: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1: 그래서 실제로 그 동해안벼신굿에 구는 굿인가요? 거기 보면 무가사설에 동해도 퍼뜩 자룡장사
0: 예.
1: 동작머리를 비어들고 서해도 퍼뜩 자룡장사 서작머리 이런

0: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와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1: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느냐.
0: 그렇죠. 왕후와 있죠? 장수들이 예. 훌륭한 벼슬을 하고 왕이 되고 제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영유종호와 어찌 종자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1: 이게 그 밀란이 일어나거나 예. 이럴 때도 많이 기치에 걸었던. 예.
0: 이게 원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진섭세가라고 있습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에 진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 진나라가 진시황이 폭정을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세 황제론 말입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1: 네. 예. 병교자는 패란허우니 그런 말씀 마옵시오.
0: 예, 병교자란 말은 이건 원래 진섭은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예. 농사 짓던 무식쟁이에요. 예. 그런데 이 그 진섭이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죽게 생겼으니까 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군대를 모았다 이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군대 믿고 교만한 사람은 패란이다 말이죠. 그 패배하게 됐다.
1: 네네네.
0: 그러니까 군대를 믿고 교만하다든지 자기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1: 네.
0: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병서에 나오는 격언이에요.
1: 네. 그리고 유예주 지체 고사하고 황실 종실로 있사오니 그 안이 일인이며.
0: 네, 유예주는 유현덕 유비를 네. 가리키는 말인데 예주 땅에서 이제

0: 창으로 지금 전하지를 않아요.
1: 아.
0: 그래서 오명창들이 부르던 소리 가운데 완창으로 전하는 거는 정경열제 춘향가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1: 와우, 너무
0: 그러니까
1: 강렬네요.
0: 그 20세기 들어와서 일제 시대 때 판소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적벽가 중에서 앞에 삼고철여 부분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 삼고철여 부분은 원래 남쪽에서 부르던 적벽가에는 이 삼고철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적벽가
1: 예,
0: 그러잖아요.
1: 민적벽가라고 하죠.
0: 그런데 이 삼고철여가 있는 적벽가가 이동백이나 김창룡이나 정경열 명창이 부르던 그 적벽가에는 삼고철여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1: 아.
0: 그 삼고철여 대목이 오늘날에는 이제 그 적벽가의 앞부분에
1: 예, 예, 예.
0: 와서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삼고철여가 없는데 그것을 떼어 넣었다. 박봉술 명창도
1: 예.
0: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경열 명창도 삼고철여를 녹음을 했고
1: 예.
0: 이동백 명창도 삼고철여를 녹음을 했고 김창룡 명창도 삼고철여를 녹음했어요.
1: 예.
0: 그걸 보면 이 삼고철여 대목은 경기 충청도에서 부르던 소리

0: 많이 쏟아져 쳐놨던지
1: 그렇지.
0: 쌀이 수십만 석이요, 돈이 수십만 냥이었다. 흥보가 책상 다리를 촥 하더니 우냐? 이제 나도 밥 원수 한번 갚아볼란다. 우리 집 식구가 몇이냐? 자식 놈들이 기집애 한나우씩 꼭 머슴에만 중국 놈들한테기 났는디 막 퍼나갖고 28명을 낳던 것이야. 근데 우리 내와 두라고 그러니까 30명 아닌가? 우리가 여러 해를 굶었네. 뱃속에 지금 밥 들어간 지가 수십 년이여. 맨 그제 팅기에 겨죽으로만 살았는디 우리 밥 한번 원수 한번 갚아보세. 우리가 30명이니까 한 앞에 쌀한 섬씩 밥못 먹겠는가? 급살마질 쌀 30섬 밥 혀. 흥보 마누라 기가 막히게 여보영갑 쌀 30섬을 어따 밥을 하며 그 밥을 어따려고 어떡하려고 그러시오. 허허, 남편이 말이라면은 아무 말도 않고 하는 것이여. 흥보 마누라도 어쩐 줄 모르고 이웃 동네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모두 가마솥을 얻어다가 갱변에 다쭉 걸어 잡혀놓고 불을 빼갖고 그냥 밥을 해자 쳐놨는데 밥이 큰 집채땡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 네 아들이 밥 보더니 그냥 회관이 뒤집어져가지고 요놈들이 먹으란 말도 안 하는 데 자식들이 달려들어갖고 밥을 처먹는디 이놈의 밥이 한 군데서 파먹어 들어간 게 밥이 덜컥덜컥 무너지는디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저런 빌어 처먹도 못할 놈들 저 지경으로 밥을 처먹은 게 저거들이 그 복이 일어날 수가 있냐? 밥 먹는 데도 다 법이 있고 장단이 있고 거기 멋이 있는 것인디 응? 내가 밥 먹는 시범을 한번 필팅께 너희들 밥 요렇게 배워갖고 먹어라. 흥보가 밥을 먹는디 밥을 뭉쳐서 공깃돌같이 뭉쳐가지고 핵 집어던져놓고 두께비 파리 잡아먹던 딸꾹딸꾹 잡아먹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전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자차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니까 손도 늘어지는데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배불러 나 죽겠네. 밥을 어떻게 먹어놨던지 흥보는 백가죽에 촥 늘어져가지고 그냥 몸뚱이 얼굴 태극박닥 쏴고 흥보 마누라는 배꼽에 요강꼭지 나오던 퇴길개졌고 안 그랬는데 흥보가 밥을 먹고 숨을 쉬었는데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가 부른 것이 고픈 것만 못하네.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고 나는 한 끼를 먹어도 죽겠는데 하루 세 끼를 먹고 부자가 어떻게 사냔 말이오.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 흥보가 밥을 먹고 배가 큰 바우떼기만 해갖고 마당가 턱 있는데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생각하니 과부들 생각이 나는구나.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친가 없이 밥을 잔시고 처지경이 왜

어서 나와 콕하고 머리 풀어라. 그때 흥부 맏자식이 36살인데 아 이놈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어깨를 촥 올리고 모가지가 자라 모가지에서 쑥 들어가 버렸는데 아 이놈이 가만히 들은 게 저 집에서 곡생이 낭자하단 말이오. 아 이놈이 발끝만 딱 디디고 뒤꿈치는 못 디디고 어정어정 걸어 오며 아 요놈의 집구새끼 왜 이래 시끄럽냐. 흥부 마루라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아버지 밥 먹다 세상 떠난다. 어서 머리 풀고 고개라. 뭐시 아버지가 밥 먹다 죽어요? 오냐? 이게 밥 먹다 뒤지는 놈의 새끼를 어떤 놈한테 말한단 말이오? 지 아버지 배를 팔찌로 퍽 참서? 아 요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놈아 그게 너 아버지 배다. 그게 어디 배냐? 설이 맞은 후방이지. 이렇게 다 웃느라고 한 소리지만 무슨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때 흥부는 밥을 알만치 먹고 넘어도 좋고 좋아라고 흥부 마누라는 쌀귀를 들고 흥부는 돈귀를 들고 놀아 자치는디 돈 타령을 하던 것이었다.

알아. 이 돈을 눈이 대고 보이면 삼강오륜이 다 보여도 조금 있다가 나는 돈은 눈에다가 대고 보이면 삼강오륜이

0: 가장 큰 자식아. 거한 밝은 눈가서 너의 백분집을 모셔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가 내보다 아를 세워야 절세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흥보집으로 들어오소. 나도 오늘 부터 기미를 난다 아를 세워야 절세워. 얼씨구 절씨구 지와장 존대 얼씨구야 얼씨구야.
1: 박동진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밥타령 돈타령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민요 놀량 앞산타

대입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 산에서 매개 쫓긴 까투리의 속마음과 라는 가사로 노래를 시작하고요. 해적을 만난 도사공, 그러니까 사공 우두머리의 속마음을 엊그제 임을 이별한 나의 속마음과 어찌 비교할 수 있냐고 하는데요. 이 도사공의 난처한 상황은 이렇게 구구절절 노래합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닷도 잃어버리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은 치고 안개는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하고 저물어 천지가 적막하고 까치놀까지 떴는데 수적을 만난 도사공.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해적을 만난 것보다 이별한 마음이 더 괴롭다는 것인데요. 이런 심정을 노래하지만 가곡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대여음, 그러니까 간주로 음악을 시작하고 편락의 특징상 평소 우리가 듣는 가곡보다 비교적 거뜬거뜬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노랫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보다는 이별을 초월한 듯한 담담함이 오히려 느껴집니다. 남창 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를 김경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 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사물놀이 느닷. 이 요즘 참 활발한 활동 그리고 동년배들을 비롯해서 사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팀이죠. 사물놀이 느닷의 매나리 축원 굿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이런 생각이 후배들이랑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참 부럽네요. 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분 소리를 들으면 부럽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좋죠. 전라도 진도아리랑 들어볼 텐데요.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역 명인 특별 공연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 명인들을 서울로 초청해 지역마다 다른 소리와 춤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먼저 9일엔 강원도 편이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보유자 빈순의 명인을 비롯해 최여영, 이소영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강원 지역 특유의 강인한 정서와 민속음악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10일엔 충청의 멋을 담은 무대가 펼쳐집니다. 중고째 판소리와 웃다리 농악,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 농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가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엔 영남 지역의 소리와 기계를 담은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쟁산조 명인 박대성과 판소리 명인 주은숙, 밀양 백중놀이 이종태가 무대에 올라 영남 지역 전통예술의 힘찬 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지역마다 전혀 다른 장단과 소리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운 한자는 어떤 글자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는 아직 한문 교과서도 없었지만 그래도 누구나 단 한 글자의 한자만은 정확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반장선거 날이었습니다. 투표지가 한 장씩 개표될 때마다 칠판에 적힌 후보자들 이름 옆에 한 획씩 그어주시던 선생님의 분필 글씨. 어느새 다섯 표를 득표한 후보 이름 옆엔 발을 정자가 완성돼 있었죠. 정치라는 말에 들어있는 정사 정자에도 우리가 일찌감치 배운 발을 정자가 들어있는데요. 발을 정에 칠복을 더한 글자가 바로 정사 정이죠. 이제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개표 현황을 지켜볼 정치인들이 부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바른 길로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라는 채찍임을 잊지 않고 발을 정해 칠복을 더해 마음에 새겨나가길 바랍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강남춘의 시 오감도의 연주한 노래로 봄날 들으면서 6월 3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다들 투표는 하고 오셨겠죠? 지난 주말에 이미 사전투표 마치고 오늘은 온전한 휴일로 즐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거나 우리 만날 시작과 동시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시간은 종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반장선거와는 스케일이 다른 전국 동시지방선거라 이 발을 정자로 카운트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요. 정사 정자에도 발을 정이 들어 있으니까요. 모든 정치인들이 개표가 진행되는 내내 이 정의와 정도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수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거라고 믿어봅니다. 이희문 오방신과와 하지아와 조원석이 함께합니다. 간다 못 간다.

이 힘은 오방신과 그리고 하지야 조원석이 함께한 간다 못 간다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 일부 코너의 순서가 바뀔 거라고 예고해 드렸었죠. 원래 수요일에 찾아오던 보미자 씨가 오늘은 자기 동네에서 투표하고 아직 만나 스튜디오에 도착을 못해서요. 내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대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가 하루 먼저 찾아옵니다. 이 라디오 극장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들도 방송되기 적당한 날을 기다리면서 잘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어느

마킹에도 수정 테이프를 쓸 수도 있고 여차하면 아예 답안지를 새로 받아 처음부터 다시 마킹할 수도 있지만 투표용지는 한번 잘못 찍히면 돌이킬 수 없으니 더 긴장이 된 모양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는 익숙해도 도장을 찍어볼 일은 잘 없었으니 그들에겐 기표 연구가 더욱 낯선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엄마, 글쎄 서연이가 기표소에 들어가서 인주가 없어서 당황했다는 거 있죠? 아유, 우리 집엔 만년 도장이 없으니 집에서 가끔 엄마나 아빠가 도장 찍을 일 있을 때 인주를 묻혀서 찍는 것만 본 거지. 근데 내 기억엔 투표할 때도 예전엔 인주를 썼던 것 같은데? 하모! 지금처럼 인주 없이도 찍히는 도장이 나올게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노? 옛날에는 지금처럼 다 같은 모양의 도장도 아였다. 어떤 동네는 속빈 볼펜대를 인주랑 같이 갖다 놓기도 했었고 더 옛날에는 대나무로 된 부뚜껑이나 전등통에는 탄피도 많이 썼다 안 하나. 아무튼 간에 끝이 동그랗게 생긴 거며 뭐든 인주를 묻혀서 찍으라고 갖다 놨던 시절이 있었지. 와, 정말요? 아유, 내가 선거권을 갖게 된 지 30년은 됐는데도 내가 기억하는 건 세발의 피였구나. 우리 서연이 보니까 첫 투표 인증해야 한다고 자기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에도 그 도장을 찍어갖고 나왔던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기표 도장이 투표하고 나왔다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니까 그걸로 흔적을 남겨서 SNS에 인증하는 게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한때는 자기 손등에 도장 찍고 나오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그것도 구식이고 자기 취향껏 디자인한 투표 인증 용지를 미리 준비해 가서 거기에 찍어오는 게 요즘 스타일이래요. 우리 서연이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 그땐 또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가 돼 있으려나.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대전정부청사 기상청 본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6월부터는 누가 뭐래도 본격적인 여름이죠. 올해는 지난달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와 앞으로의 본격 여름은 어떤 날씨

있습니다. 강수량은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6월 말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기상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 2.5개인 평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0: 천향의 연주로 바람이 전해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수요일은 스포츠 뉴스가 기다리는 날이죠. 1부 끝곡 장서윤의 소리로 국악판 소리 동물농장 중 분열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1: 이렇게 농장을 지켜낸 동물들에게도 겨울이 찾아왔는디? 이때부터 말숙이가 일터의 지각에 핑계에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어가는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너가 그 사람한테 뭔가 받아먹는 것도 보았다고. 이건 모함이야? 소리는 질렀으나 마루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달아나버렸고.

한편 농장에서는 새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는디 후보는 단 둘, 갑돌이와 을시기였다. 기호 1번 을시기가 나오더니 동지 여러분, 이 혹독한 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을식이에게 투표하면 주 3일 노동을. 기호 2번 갑돌이가 나오더니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량 증산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풍차 건설 같은 헛소리에 넘어가면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이요. 이것은 투표에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갑돌이와 함께라면 가득 찬 여물통을. 이렇게 유세를 해나갈 적 을식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우세하겄다. 투표 당일 을식이가 마지막으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자뚝 선이 난 거친 숨소리, 거대한 아홉 마리의 사나운 개들이 손살같이 들어온대.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갑돌이가 데려간 내 강아지 아홉 마리가 분명구나. 마루가 기가 막혀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구나. 갑돌이가 입을 여는 뒤 동지들, 지금부터 농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나 갑돌이가 주관하는 돼지들의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오. 때문에 토론은 앞으로 없을 것이오.

0: 이때부터 농장 운영에 관해 갑돌이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마다 고봉이가 대신 나와 전달을 하는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농장 부지에 있는 언덕에 풍차를 세울 것입니다. 염소 영심이가 이 말을 듣더니,
1: 그건 원래 울시기가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0: 영심 동지, 그 아이디어는 사실 울시기가 갑돌 동지에게 훔친 겁니다. 이제 그 도둑놈이 사라졌으니 풍차는 건설돼야지요. 며칠 뒤, 동지들, 이제부터 우리 농장은 이웃 낙가무라 농장과 거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1: 그럼 인간들과 거래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0: 풍차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 중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갑돌 동지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셨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며칠 뒤.

0: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1: 을식이는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요. 피를 흘리는 걸.
0: 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한국 20세 이하 육상

0: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0: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 설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말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2: 몰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기다림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괜히 시계를 자꾸 보게 되고 작은 인기척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니까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기다린다는 건 아직 마음속 희망이 살아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즉 찾아오셔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수진이 쓴 시에 최현석이 곡을 붙인 기다림, 테너 김병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 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와 함께 공연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두 쌍, 네 분께 6월 19일 오후 7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국립오페라단의 감동적인 무대 피터 그라임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할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홍관수 씨, 김정철 작곡, 기다림,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단종이 쓴 시에 이지연이 곡을 붙였죠. 자규시입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테너 최용석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기다림, 테너 최영숙이 부른 자규시, 원통한 새 한 마리가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양회주 시 꽃피는 산촌에서 뽑았습니다. 노을 진 석양길에 내 마음 적실 때, 오 그대 사랑으로 빚은 날, 그리움은 추억되어 흘러만 갑니다.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산조, 이 음악의 공명을 풀이해본다면 흩어지는 가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 공연기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산조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전통음악의 정수를 이만큼 보여주는 음악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여러 산조들이 서울 도남원 구악당의 산조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오늘 FM 구악당에서는 그중 일부였던 4월 5일 서울 도남원 구악당에 오른 산조대전 본공연을 함께 만나봅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대금 연주자 김용수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그리고 아쟁 연주자 신현식의 윤윤석류 아쟁산조를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서울 도남구악당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이 산조대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명인들의 오래된 성음과 그 가락을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무대도 펼쳐졌고요. 또 시민산조라든지 여러 악기들이 함께한 병주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무대로 김용수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수는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대구 국악제, 광주 국악대전, 전주 대사슴놀이 등에서 여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명인 하면은 1940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쟁을 비롯하여 피리, 해금, 그리고 대금산조까지 남긴 명인인데요. 이러한 그가 남긴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1969년경에 완성되어 오늘날까지도 여러 대금 연주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산조의 특징을 본다면 원형이 되는 판소리의 성음을 진하게 담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판소리의 가락과 흐름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 산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되어 있는데요. 공연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후반부에

보물이나 동살풀이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 연주자에 따라서 다스름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날 공연에서도 김용수가 앞부분에서는 다스름을 선보였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진양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조는 장구와 함께하는

아니면 고수가 다루는 북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과 느낌이 전반적으로 달리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는 고수 양재춘이 북채, 그러니까 북을 들고 나와서 소형성류 대금산주에 새로운 느낌을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5일 서울 도남구악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김용수가 연주하는 서영성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고수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24분입니다.

Yeah.

포용주에 가까워 아쟁의 질감이라든지 거칠게 나아가는 그 특유의 맛이 있고 박대석류 아쟁산조가 우조의 가락이 많아 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속음악을 잘 연주하는 신현식이 이러한 윤윤석류 아쟁산조만의 개면조 성음과 시나이적인 즉흥성을 이번 무대에서도 어김없이 잘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신현식의 아쟁 연주로 윤윤석류 아쟁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고수 김태영이 함께합니다.

별 하나 어둠에 엎여 있다가 천리겹겹 산 그림자 되어 헐떡이다가 아야 달려오네 드넓은 어둠의 등에서 내려와. 강은교 시인의 시 별 하나 어둠에 엎여 있다가 였습니다. 별 하나가 내려오는 밤 우리는 그 별을 어떻게 천리겹겹 산 그림자 되어 헐떡이다가 아야 달려오네 드넓은 어둠의 등에서 내려와. 강은교 시인의 시 별 하나 어둠에 엎여 있다가 였습니다. 별 하나가 내려오는 밤 우리는 그 별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별과 함께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3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꽃별의 여러분이 함께한 별빛 전해드리면서 오늘 문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닝에선 강은교 시인의 시 별 하나 어둠에 엎혀있다가를 전해드렸어요. 밤하늘의 별을 어둠에 엎혀있다고

최여완의 노래로 별 헤는 밤 만나보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곳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2년 초대권을 1인 2매씩 5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명한 작품입니다. 효명이 추구하던 예약 정치와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에 집중해서 조선의 변혁을 도모했던 파격적인 시도를 펼쳐 보인다고 해요. 작창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유태평양이 맡았고, 중심인물인 효명과 묘묘는 이광봉 북두칠성을 김영기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삼을 만큼 나쁘지는 않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괜찮다라는 말 참 이상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거절의 말일 때도 있고 참고 있다는 뜻일 때도 있고

이태백의 산조 아쟁과 김태형의 장구가 함께한 이태백류 아쟁 산조 중 굿거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고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소리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루화 벚잎 내야 그런 새봄이 왔으면 꽃봄 햇살 가득 받고 그대가 더욱 아름다운 세상 그대가 더 잘 살길 기원하는 보름달 세상 벚님이 더 배불러야 나도 행복해지는 세상 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 겨울을 지나 찾아온 새봄처럼 따스하게 펼쳐지길 바라는 기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온돌 같은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불을 지피는 벚님이 더 따뜻해야 나도 따뜻해지는 세상 6월 초의 햇살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열기만큼이나 훈훈한 인심과 미소가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봄날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네, 그럼 들어보시죠. 그런 새봄 한승석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 곡, 오늘은 한승석의 노래 그런 새 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승석은 판소리는 물론 구두막, 타악까지 섭렵하면서 인간적 가치와 음악적 양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소리꾼입니다. 한승석을 소개

조아라의 호프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오늘 이 2026 지방선거 날이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의 희망이 이 투표지 안에 많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바람들과 기대들, 생각들과 마음들이 참 교차하는 날이죠. 네, 누가 어떻게 뽑히든지 간에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0: all about you.
1: 싸이의 낙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068님,

0: 우린 노래가 될까?
1: 모든 가시
0: 오늘 직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계주 주자로 뛰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사이에 달리기 속도가 확 느려진 느낌이랄까요? 앞으로 더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어요. 달리기로 날아다녔던 소시적 생각이 나서 리벨한테 날아 신청합니다. 그래요. 우린 다 그렇죠. 기억 속에 우린 날아다녔는데 진짜. 예. 속된 말로 날아다녔는데. 아유, 걷기도 뛰기도 이렇게 힘들어. 자,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하세요. 또 빨리 또 회복한다고 무리하시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게요. 리벨한테 날아

이승윤의 캐논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세요. 4014님, 팝콘을 좋아하는데 영화관 팝콘이 맛있잖아요. 영화 보러 간 지 오래돼서 팝콘 먹은 지도 오래됐네요. 팝콘만 먹으러 영화관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어때요? 예, 무슨 뭐 맛있는 거 먹겠다고 이 저 멀리까지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드시고 오시는 분도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팝콘 먹으러 영화관 가는 게 간 김에 영화 한번 보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주객이 전도 되긴 했지만 아 참 예, 예전에 사람들 만나서 영화 보러도 자주 다니고 뭐 데이트하러도 자주 가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극장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팝콘만 먹으러 갈까?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생길 정도로 그래도 가끔 예, 뭐 좀 영화 한 편씩은 보는 그런 낭만도 우리가 갖고 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승철

김종서 씨의 노래였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앞서 들으신 곡은 이승철 씨의 My Love. 두 분 다 부활의 보컬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승철 씨야 뭐 예, 부활의 보컬리스트로 아주 뭐 유명하지만 김종서 씨도 아주 잠깐 몸담은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죠. 예. 2940님의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직 내 가슴 속엔 네가 살아. 박학기 씨의 아주 감성적인 노래였습니다. 노래 제목에 네가 살아도 있고 어떤 노래? 온종일 비가 내려오는 또 네가 내려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맨날 놀리는데 네가 내려는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삐 소리 날때 부르는 노래인가요? 네가 내려 이러면서. 내 가슴 속엔 네가 살아. 오늘은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4202님, 몸이 안 좋다 못해 등짝이 아픈 거 아시나요? 스트레스 많은데 운동도 안 했더니 등까지 아프네요. 제가 너무 불쌍해요. 아유, 맞아요. 등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죠, 그냥. 스트레스 많을 때 운동도 안 하고 뭐 괜히 먹는 걸로 풀고 이거 최악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받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잘 풀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운동만 한게 없다고 하니 일단 몸부터 좀 움직이시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 무언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정국 씨의 노래입니다. 이렇게까지 할건 아니고 이 몸을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안 그건 아유,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경기 민요 중에 노랫가락이라는 곡이 있어요. 원래는 서울 지방 무녀들이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무가였는데요. 이것이 민간에서 불리면서 민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민요나 잡가 같은 장르는 노래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했습니다. 노래라는

노랫가락일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녀들이 시조를 본따서 부른 곡이다 라는 말도 있고 이 노랫가락이 시조의 원형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무튼 이 경기민요를 색다른 느낌으로 전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민요 록밴드 씽씽인데요. 이희문, 신승태, 추다해가 노래를 하고 장영규의 베이스, 이철희의 드럼, 이태원의 기타와 키보드가 함께 있죠. 씽씽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노랫가락 들어보겠습니다.

사랑도 거짓말이요. 님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 하니 그것도 역시 못 믿겠구려. 나같이 잠 못 이루면 꿈인들 어이 꿀 수 있나. 노랫말이 솔직하면서도 나름의 운치가 있죠. 그대가 말하는 사랑이 다 거짓말 같다. 꿈에 찾아온다더니 그것도 못 믿겠다.

사랑도 거짓말이요. 님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 하니 그것도 역시 못 믿겠구려. 나같이 잠 못 이루면 꿈인들 어이 꿀 수 있나. 노랫말이 솔직하면서도 나름의 운치가 있죠. 그대가 말하는 사랑이 다 거짓말 같다. 꿈에 찾아온다더니 그것도 못 믿겠다. 내가 잠을 못 이루는데 꿈을 어떻게 꾼단 말인가. 예, 애타는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뭔가 꼬치꼬치 너무 캐묻는다 좀. 아, 그렇지만 아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미녀죠. K클래식 한 장, 씽씽의 노래가락 함께했습니다. 경기미녀 연주곡...

253 하나님, 남편이 회식 때 먹은 와인이 너무 맛있었다며 사진을 찍어왔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사진이 흔들려서 알아볼 수가 없네요. 뭔지 너무 궁금해요. 남편아! 이런 거 이렇게 요즘 와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굳이 AI까지 안 가도 뭐 어플 이렇게 이용하면은 어떤 와인인지, 뭐 특징은 어떤지, 얼마인지, 평점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고향열시의 달빛이 되리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노래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안한 두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드뷔시의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논어 위정편을 보면 노나라 군주 애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직 조저왕 즉 민복, 고든 사람을 세워서 굽은 사람들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거직의 거는 들것자, 직은 고들 직자를 쓰는데요. 고든 사람을 들어 쓰는 걸 말합니다. 고든 사람 즉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굽은 사람, 그러니까 그릇된 자를 제어하면 백성들이 따른다고 공자가 답한 건데요. 정직한 사람을 뽑고 덕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비로소 백성들이 따르는 이치,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태평성대로 가는 길이 열리겠죠.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남녀가 함께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남녀창 가곡 태평가 듣겠습니다.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입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노래 가곡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김호성, 김영기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날 지방선거일이라서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노너 위정편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나라 군주 애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하죠. 일종의 자문을 구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를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거직 조 저왕 즉 민복, 고든 사람을 세워서 굽은 사람들 위에 두면 백성이 따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뽑아 그릇된 사람 위에 두는 일 누가 봐도 끄덕여질 수 있는 조치겠죠. 그러면서 그 반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보충하는데요. 거왕 조 저직 즉 민 불복, 굽은 사람을 들어서 고든 사람 위에 세우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그릇된 사람을 올려놓으면 백성들 눈이 있잖아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고 마침내 민심이 이반됩니다.

끝부분에서 허락음 이런 구령으로 연주를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헌화금이죠. 헌화라고 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걸 말하고요. 금은 금할 금자를 씁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 금지 이런 뜻이죠. 행차가 지나가니까 조용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들으셨는데요.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취타는 1971년에 중요 무형문화

화재 대취타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후 1998년에 피리정황 및 대취타로 확대 지정되게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향악정제 하나인 처용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처용무는 처용설화와 관련돼서 형성이 됐는데요. 신라시대 때의 설화하고요. 고려시대에도 처용희를 즐겼습니다. 역신을 쫓는 주술적 혹은 벽사의 의미를 담은 처용가가 민간에서 불렸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무용으로 만들어져서 고려시대의 처용가무가 왕실의 벽사 의례로 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락적인 면도 더해져서 고려시대 말경에는 궁중 나래의식대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 중에 성현의 용제의 총화를 보면 원래 흑포사모를 착용한 한 명이 추는 처용이 오방처용으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조대에는 항무연화대무 처용무의 합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음악은 수제천으로 시작되고요. 신라성대 소성대를 부르는 전대창사와 향당교주,

오방처형으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조대에는 학무, 연화, 내무, 처용무의 합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음악은 수재천으로 시작되고요. 신라성대 소성대를 부르는 전대창사와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연불, 그리고 산하천리국을 부르는 후대창사에 이어서 웃도들의 순으로 연주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동규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이거희의 박, 고명진의 좌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영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동규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이거희의 박, 고명진의 좌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범수류 해금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한범수류 해금산조가 형성된 것은 1950년대 후반 무렵 그의 나이 40대 후반 즈음에 구성하기 시작해서 50대에 완성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조는 자신의 대금산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드럽고 세련된 가락이지만 계면조 중심의 음악이란 점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희는 10살 무렵부터 단소를 배웠고요. 20살 전후 무렵에는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종기에게 대금을 배우는데요. 스승의 음악과 한주환의 가락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대금산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대금산조가 이 해금산조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 곡을 함께 이어 불렀는데요.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를 기본으로 하고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 흥 타령과 같은 음악을 연속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진양조의 육자배기 그리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부르는 자진 육자배기 듣겠는데요.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한글의 자모를 풀어서 노래하는 국문뒤풀이 듣겠습니다. 안비치, 전숙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수 들으시고 가긍 여기사 통인불로 분부하시되 내 의룡 열고 우복일 씀 내어줘라. 급창은 번거지 써도 탈 없으니 갚아서 소용.

주고는 어머 그만이지. 신봉사가 술 주고 고기 주고 헌단 통에 방아를 한번 찧어 보느니. 아이고 재미나.

신봉사 마지못해 따라가며 이건 내가 보쌈에 들어간 거 아니라고 암만 해도 이토록다. 내당으로 들어 찍고 밥도 먹고 사랑방에서 편히 잤는 후에 아침밥까지 잘 얻어먹고 다시 황성을 올라갈지 한무령이를 말이 당신이 분명 신봉사시지요? 그찌하십니까? 아는 도리가 있습니다. 내 성은 안가 없고 십세전 안

신봉사 속으로 어찌 좋든지 투부자로 터진 듯이 웃던 것이었다. 말사 좋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 신봉사와 안시맹인과 그날 밤에 지낸 일이야 네가 알 수 있으리오. 동방 화초고 호젓몽을 꾸었겠다. 모든 근심 다 잃어버리고 잠시라도 즐기더니 그날 밤 몽사가 괴연지라.

했더니 그 꿈 잠이 줬사이다. 해몽을 깨두르시오. 시나마 중하니 회복을 가지라. 몸이 불쏘고

신봉사 이 말 듣고 탄식어요 하는 말이 네게는 척결을 볶는 소리

아니 소경이 어찌 보였더니 소경 천지 태였구나. 집행이서로 닥친 소리 따라 딱딱딱 깨를 볶는 소리 같던지라. 떼어 소경들을 잡지 잡내어라. 애는 소리가 들리는지 복룡사경이 용기를 메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각성가급 소경님네 오늘이 맹인 잔치 멍중이니 어서 급히 혼자 말로 탄식한다. 이 잔치를 패

이렇듯 했다는 하실 적에 이날도 대궐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 내관은 지필 들고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이며 연세 직업 자녀 유무와 가세빈부 유무식을 낱낱이 기록하여 황후전에 올렸겠다. 황후 받아보실 적에 각계 직업이 다르구나. 경을 읽고 사는 봉사 신수제수 혼인궁합 사주해몽 신무시민 첩을 쳐 사는 봉사 계집우게 얻어먹고 대조정으로 사는 봉사 무남동녀에 따르게 의지고고 사는 봉사 아들이 효성 있어 혼경 신성 편한 봉사 집집에 개 지키고 걸식으로 사는 봉사 목마시지 않는다면 대복장에는 수가

15세 지금은 밥만 먹고 다만 잠자는 것뿐이요. 아들은 못 나보고 딸만 하나 낳았다가 재수로 팔로먹고 출천대요. 딸 자식이 마주막 떠날 적에 안 못 보신 늙은 부친 말년 신세 으타거라고 죽어간 진국으로 가세는 유

이거 무엇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만. 어서 술이나 한 잔 주지. 글쎄 술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줄 할 테니 얼른 이리 나오시오.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그런데 어찌고 꼭 그렇게 날만 찾으시오. 글쎄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나 신맹인을 불러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 신봉사 깜짝 놀래. 나 이럴 줄 알았지.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내가 칭찬은 잔치 왔지. 내가 딸 팔아먹

오구나. 내가 더 살아 부어들이 들어갑시다. 주련밖에 당도 허여 신맹이 되려뇨.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치니라. 황후께서 재중하시오. 아무리 침중하신들 분요 철준을 어찌오리 심하오.

만면을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빠져. 이 말을 들으니 황후인지 공야인지 국보는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른지라 신청이라니. 죽어서 혼이 왔나. 내가 죽어 서역에 왔소. 신봉사 이 말 듣고 애청이라니 신청이라니. 죽어서 혼이 왔나. 내가

신청 여기가 기다고 살로 다니니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눈 있어

소리. 아이고 답답해라. 이때의 용궁시녀 용왕 본도에.

신분이 인도 한승을였는가 내가 추워 지와 자줄 시우 얼 시우 잘 시우 지와 자준 데우 시구나.

아주 쉬워 우리 시구 철시구 지와자 준디 우리 시구나 철시구 어둡도 눈을 부릉군 듯이 반갑네 흥지의 비례 군진감네 널로도 이름이요

여러 맹인들도 눈을 뜨고 심생은 함께 춤을 추고 노는 뒤 그중에 눈 못던 맹인 하나가 아무 물색 모르고 함부로 뛰고 놀다가 여러 맹인 눈 떴단 말을 듣더니만은 한편에 벌썩 주저앉아 울고 있거늘 희망을 보시고 분노하시되 다른 봉사는 다 눈을 떴는디 저 봉사는 무슨 죄가 지중하여 홀로 눈을 못 떴는지 사실에 아뢰라. 눈 못 떤 봉사는 다른 봉사가 아니라 밤중에 뺑댕이네를 데리고 도망간 황봉사인디 황봉사 복지에 아뢰는디 이 소맹이 아뢰리라.

쉬다가 주막에서 유숙으로 쉬는 뒤 밤중에 유인어여 함께 도망을 오였더니 그날 밤 우경시여 신문관 울음소리 구천에 사무쳐서 명천이 주를 주신 바라 눈도 뜨지 못했으니 이런 천함 없을 놈을 살려도 못하오리까 비수금 트는 칼로 당경의 목을 베어주오. 죄상을 생각하면 죽여 마땅하거니와 지 죄를 지가 아는 고로 개가 천선을 싹 잇는지라. 특히 약을 주는 것이니 눈을 한번 떠보아라. 용궁시녀 약 갖다 발라주니 황봉사가 한참 눈을 끔적끔적 야단을 하더니만은 한눈만 개우 딱 터놓은 것이 총쏘기는 좋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오 저각지가의 필요여왕이라 어찌 천도가 없다 할 것이오. 그때요 천장께서 심생원을 입시시켜

합니다. 소맹은 추성을 합니다. 신부원군 행차시오 땡도금이라

거리며 걸어가네.

병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크게는 새해의 시작인 연초, 또 작게는 매월의 시작인 월초마다 우린 종종 새롭게 다짐하며 뭔가를 시작하죠. 하지만 그 야심찬 계획이 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린 나약한 의지력을 탓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속하지 못하는 건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면서 마음을 무겁게 가지기보다는요,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지혜롭게 이용해보는 것이 한결 수월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법성계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연인 스님입니다.

외부동맥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뇌의 특성이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묘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행동과학 연구를 좀 더 짚어보면요. 뭔가를 꾸준히 이어가는 힘은 굳은 결심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에 따라 크게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강 더하기 준비합니다. 2부에서는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전국 각지의 문화 소식, 풍경 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유익한 코너죠. 알아두면 든든해지는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정성껏 차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수대엽 듣겠습니다. 연주에 이수은 외 여러분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충청북도 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가객 김성수 명인의 시조집 앨범입니다. 이 음반 가운데 감상하실 곡은 남창지름 시조 천지는인데요. 이 곡은 한문 고전 구절을 우리 시조창 사설로 엮어 불렀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천지는 만물이 잠시 머무는 여관이고 세월은 영원한 시간 속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바로 당나라 시인 이백의 춘야연 도리원서에서 온 말인데요. 인생이 꿈처럼 짧으니 지금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넓고 푸른 바다 위에 겨우 한톨 떨어진 좁쌀처럼 작고 덧없는 우리네 존재.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이런 의미의 가사입니다. 여기서 곡 제목에 붙은 지름이라는 말은 지르다, 즉 첫머리를 높은 음으로 시원하게 내지른다는 뜻인데요. 오늘 소리를 들려주실 김성수 명인은 일찍이 7살 때 유성기에서 나오는 단소 소리에 반해 독학으로 음악에 매진하셨던 분입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서감 정경태 선생에게 시조창을 사사한 뒤 전국에서 찾아온 제자 100여 명을 길러내며 평생을 시조 사랑으로 채워오신 가객입니다. 이 음반을 녹음할 당시 선생의 춘추가 무려 95이셨다고 한대요.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단단한 소리로 인생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명인의 노래와 윤지열의 장구 반주로 남창지름 시조 천지는 듣겠습니다.
1: 천지.

의중분 백노주란 이태대이 노르드데요 신명강을 당도

동수 고색 당수 삼색 실과는 밥이 차려귀하놓고 산도 잡아 극할 뿐이야 기란 듯이 받쳐놓고 도사궁 거둑 말아 의관을 정지하고 북치를 양수러지고 그저 규거래 화란이 고문준한 장안의 강동거유 임술지 주치로 송구동파노라일고 지곡종종의사와 허니 고여송구무정거날가 무길금이요 기도나니 화장분한 무이물리체전주요 타고 말선 하고 무지상 무선이게 아니냐 우리 선이 24명 상고로 귀여봐야 경세우경정으로 변액서라는 날짜고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드리오니

자.

Oh, yeah.

Oh!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중류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안양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당근 있죠. 네, 이 당근 집에 늘 두는 채소인데요. 뭐 국이나 볶음에 거의 매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꺼내 보면 꼭지 근처가 초록빛으로 변해 있어서 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망설여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근 꼭지 주변이 초록색으로 변한 건 대부분 상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근 윗부분이 흙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받게 되면요, 그 부분에 엽록소가 생기면서 초록빛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독성이 있다거나 못 먹는 상태는 아니고요. 맛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대로 조리해 드셔도 대체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당근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꼭지 쪽에서 작은 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먹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싹이 자라면서 당근 속 그 영양분을 쓰기 때문에 맛이나 신선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꼭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 표면이 물러졌거나 끈적한 느낌이 든다면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당근을 오래 두고 신선하게 먹고 싶다면 보관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키친 타월로 감싸서 수분이 너무 날아가지 않게 한 뒤에 비닐봉지나 랩으로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세워두면 됩니다. 또 많이 사두셨다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냉동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냉동했던 당근은 식감이 조금 무를 수 있기 때문에 볶음이나 국, 조림에 쓰면 잘 맞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봉장취였습니다. 대금의 박환영, 가야금의 김일륜, 장구의 이태백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남도민요 금강산 동백타령입니다. 연주에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입니다.

들으셨습니다. 1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요. 2부로 건너갑니다. 목요일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요,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진행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경복궁으로 가보겠습니다. 낮 시간에 경복궁도 좋지만요, 해가 지고 궁궐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 또 다른 시간이 열리죠. 바쁜 하루가 지나간 뒤 근정전 앞마당에는 고요한 기운이 내려앉고 경회로 물가에는 달빛과 불빛이 함께 어립니다. 밤에 경복궁을 만날 수 있는 2026 상반기 야간 관람이 시작됐는데요. 이 경복궁 야간 관람은 오는 6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저녁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궁궐의 밤 풍경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입장 마감은 저녁 8시 30분입니다. 이번 야간 관람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공간, 그 근정전과 밤 풍경의 백미로 꼽히는 경회로, 그리고 강령전과 교태전, 아미산 권역까지 차분히 걸어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장엄하게 다가오는 궁궐이 밤에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분들이 궁궐 처마 아래에서 사진을 남기는 모습도 요즘 경복궁

들으신 곡은 경복궁 타령이었습니다. 노래의 최수현, 연주의 두 번째 다리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얼림굿입니다. 이 곡은 가야금을 조금 색다르게 사용한 작품인데요. 보통 가야금 하면 고요하고 섬세한 소리를 먼저 떠올리게

미녀 시선 밴 노래를 위한 국악 관현악을 김용우 외 여러분의 노래와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지치고 답답할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상상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요즘 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은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 소개해드릴 단어는요, 바로 이런 현상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 오버투어리즘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관광객의 수는 무려 15억 2,3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 시절 꾹 눌려 있었던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후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오버투어리즘이 나타났고요. 최근 몇 년 사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숙박 공유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미기, 마을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저쪽지 저기요 동해 장망어 다 충룡봉으로 나가니 주작이 넘돌고 상례도 하여도 어장교 바라보니

제비 노정기 잘 들으셨습니까? 가야금 병창의 윤지현, 장구의 김태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오버투어리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번 주말 어디론가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가 머물다 가는 그 자리에 현지 주민들을 향한 따뜻한 존중을 남겨두고 오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바다로 간 연어인데요. 연주의 중앙 컬처밴드 원입니다.

0: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캐논변주곡 All for One에 이어서 밴드 그네와 꽃의 음악이었습니다. 제주 그곳 제주도의 아주 예쁜 풍경

1058님, 저는 계획파인 줄 알았는데요. 막상 가방 열어보면 핸드폰 충전기도 없고 안 쓰는 영수증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마음만 계획파인가 봐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영수증 시간 지난 건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내가 필요한 거 찾아야 될때 만져지는 건 영수증뿐이면 그 당황스럽잖아요. 자, 계속해서 악단광칠의

0: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전시회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의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0: 놀랜 채하고 관을 영재었나 머리에는 팔강윤건 몸에는 학장이로다 배구선 소리 들어 강하에 내려와 현덕을 인도하야 이필좌정무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의 기상을 보니 구수한 영혼이요.
1: 자, 지금 이 소리 박봉술 명창이 지키고 전승한 이 판소리 유판은 뭔지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서편제, 2번 남편제, 3번 절편제, 4번 동편제입니다. 판소리 유파가 아닌 것도 껴있어요. 장호가 아버지들이 부르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세 개가 남고요. 웅장하고 씩씩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 0780님 정답 1번 서편제 안녕하십니까 출첵합니다. 퀴즈 시간 변경됐네요 라고 하셨고요. 2009님도 1번 서편제, 1967님 서편제, 1612님 찍어요 서편제, 9527님 정답 1번 서편제 이렇게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요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를 드려야 될 것만 같네요. 섬진강을 기...

이를 바를 몰라 이거 못 들어 저 교환

0: 박봉술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단가 적벽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창호의 퀴즈퀴즈가 1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국악방송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에 대한 퀴즈를 드렸어요. 1922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 적벽가의 대가이시기도 한데요. 박봉술 명창이 평생 지키고 전승한 판소리 유파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번 서편제, 2번 남편제, 3번 절편제, 4번 동편제까지 보기를 드렸는데요. 앞서서 1612님이 처음에 서편제 가시다가 다시 도전 동편제 이렇게 정답 4번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999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정답 4번 동편제로 보내셨어요. 5953님 저는 동편제가 정답이고요. 개인적으로 창호편입니다. 아, 동편, 뭐 서편, 남편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4643님 정답 동편제. 요즘 출근하느라 퀴즈 들으면서도 답은 못 보낸 날들이 많았는데요. 모처럼 늦게 출근해서 답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0632님 보기 듣다가 웃다가 코가 나와 슈 하셨습니다. 예, 코 닦으셨죠? 다시 들어간 건 아니죠? 자,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동편제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박봉술 명창은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을 다친 적도 있대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근데 엄청 엄청 노력해갖고 더 멋진 소리를 할 수 있게 됐대요. 진짜 대단하시죠?
0: 그래, 진짜 대단하시다. 좋은 소리는 결국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1: 지말이

0: 말이에요. 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1: 좋아요.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4723님 범장기지떡 선물로 보내고요. 7550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5953님 소금구이 막창, 1513님 전병 세트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4723, 7550, 5953, 1513

0: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미리 켜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악 듣죠.
1: 서성정봉이 갑주하여 돌아와 이 사연을 회보하니 주유할 일 없이 그러면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후도하자는 약속을 하고 수륙군을 분발할지 감령은 체중 항졸 그날이고

등은 삼백전선 일자로 파혈하고 상부도도 추유정보서성등봉 선봉대량 황계라 추유군중어호령하되 병법에 일러 쓰되 승하 연여운하고 일제응진하며 봉총수봉하야 산봉여장도라고 하였으지 황계화선 그화보와 황혼시호령추를 각선에 청후하라 기거하 자시의 한나라 공명선생 이려편주를 빨리 쳐 본국으로 돌아오니 일등병장이 버려난 뒤

피룡 파서흥이라. 진군 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거나리고 우린 갈대숲 배준병 매복을 허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내거든 불러와 엄습하야 사로잡아라 기거하. 거기 장군 장익덕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거나리고 오림산 등 호루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만 이원합니다.

엄청 유명한 가수입니다. 1989년에 데뷔를 했고 라틴 그래미 어워드 무려 24번 수상을 했다니까요. 또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4번 수상하는 듯 빛나는 업적을 가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오랜 활동을 해왔으니까 뭐 팝, 또 록, 펑크, R&B, 재즈 등등등 다양한 음악을 표현해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알레한드로 산스가 잘 표현하는 그 보컬이 플라멩코의 영향을 받은 발라드 곡이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도 그런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아키노메 데하스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스페인어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노래 가사가 진짜 쉴 새 없이 말을 해요. 또 감정도 많아서 평소에 이렇게 밋밋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없습니다. 아주 절규하듯이 노래를 하는데요. 오늘 이 알레한드로 산스의 노래 속에서도 그 절규하는 보컬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라멩코 스타일의 발라드라고 했는데요. 플라멩코도 특유의 식임새가 있어요. 그 우리 흔히 이제 유령 목소리 흉내낼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기다 음가가 딱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부르면 그게 플라멩코 식임새가 되더라고요. 자, 플라멩코 식임새를 느껴볼 수 있는 노래 알레한드로 산스의 아키노메 데하스. 어차피 넌 날 떠나지 못할 거야. 우린 결국 사랑하게 될 거야. 이 노래 함께 들어보죠.

0: 감독 연출가로 활동의 폭을 넓혀 오셨는데요. 연출가로서 언제 가장 요즘 하는 말로 도파민이 폭발하는지.
1: 연출가로서는 사실 도파민 폭발은 초연 올라갈 때 그 워치를 차고 있으면은
0: 네.
1: 얘가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서 만든
0: 우와.
1: 공연이 이 빨간색이 막 뜨면서 진정하라고 막 합니다.
0: 오,
1: 예,
0: 요즘
1: 그리고
0: 이제
1: 나서
0: 스마트워치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심박수 알려주는
1: 예, 그걸
0: 거.
1: 작년부터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요.
0: 네, 막100 이상으로 막 올라가요.
1: 예, 그래서 빨간색을
0: 우와.
1: 뜨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얘가.
0: 예.
1: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끝나고 커튼콜하고 배우들이 커튼콜을 했을 때 그때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예,
0: 와.
1: 개업식 날.
0: 아, 첫 공연 때 가장 긴장도도 올라가고 막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지만 더불어 도파민, 기쁜 마음도 가장 최고치를 찍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야, 임영호 연출님이 생각하는 연희는 어떤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1: 사실 뭐
0: 궁금해요.

0: 컴퍼니 유이와 스카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완벽한 합, 유이스카의 유이스카 축원 듣고 왔습니다. 멋진데요.
1: 감사합니다.
0: 짜짜짜짜짜짜
1: 네. 매력. 예.
0: 몸이 반응하는 그런 네. 음악이에요.
1: 그래서 엇박의 그 미학이 있잖아요.
0: 있어, 스카가. 있어.
1: 근데 저희는 전박의 미학이 있거든요. 저희가 네. 뚱뚱

0: 그 김치 검은 봉다리 들고 올라오던 저희 그 승합차에서 네. 그 아, 김치 냄새 나니까 더 쪼여쪼여 그래. 꼭 먹어야 돼. 꼭 챙겨 가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1: 와, 정말 특별한 공연인데. 네. 이런 특별한 공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 무대는 뭘지.
0: 사실 이제 극장 작업들은
1: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0: 네.
1: 처음에 공연할 때는 저분은 초대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등에 이렇게 네. 의자를 턱 대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보는 느낌.
0: 해외 공연이 단연 이제 좋았어요. 체코에서 우스트라바에서 이제 컬러 오브 우스트라바라는 페스티벌 가서 진짜 많은 관객들이랑 길놀이 하면서 이렇게 기차놀이를 했던 것도
1: 재밌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들어왔다.
1: 그런 변화를 네. 느낄 수 있는데, 와, 길에서 공연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표정이나 행동의 변화. 네. 와, 그거 진짜 감동이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연희나 전통의 매력이고 더 감동적인 공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2026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여우락 페스티벌에도 또 무대에 오르세요. 네. 어떤 공연으로 오르시는지 궁금하네요.
0: 아, 이번에는 스트릿 댄서, 왁킹 댄서 립제이 씨와 저희 유이 그리고 이제 전통음악 기반의 작곡가 박동석 씨가 모여서 준비를 몽중유희라는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몽중유희. 네,
0: 꿈속에서 벌어지는 한판이다.
1: 아, 네, 그러네요.
0: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서사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제가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생 뭐 있어 놀다 가지. 꿈속에서라도 극장이라는 꿈속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게 이제 메인 목표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내면을 마주하는 것들, 흔들렸다 어지러웠다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들 해서 이런 구성사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제가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생 뭐 있어 놀다 가지. 꿈속에서라도 극장이라는 꿈속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게 이제 메인 목표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내면을 마주하는 것들, 흔들렸다 어지러웠다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들 해서 이런 구성으로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습하고.
1: 네. 이야, 아니 일단 구성 얘기만 들어도 음악 관심이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그려내고 있는 어떤 그림이 실제로 무대

0: 네, 역시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데,
1: 의미부여.
0: 예, 그래서 음악도 6분 5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MZ 상무 세대, MZ 상무꾼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상무꾼들 65명이 칼군무와 또 집단의 신명 제이슨까지 보실 수 있는 공연일 것 같습니다.
1: 연출가 입장에서
0: 예.
1: 이렇게 6월 5일이니까 65명 또 6분 5초 이런 거딱 떠올렸을 때 짜릿함이 있겠는데요.
0: 그렇죠.
1: 무릎 탁
0: 이제
1: 치면서 요거
0: 예.
1: 해봐야지.
0: 이런 거 해봐야지.
1: 저 이런 거딱 떠올렸을 때
0: 예.
1: 짜릿함이 있겠는데요.
0: 그렇죠.
1: 무릎
0: 이제
1: 탁 치면서 요거
0: 예.
1: 해봐야지.
0: 이런 거 해봐야지. 그리고 요렇게 대형 만들어 봐야지. 예. 요런 데서 요런 의미를 숨겨둬야지. 예.
1: 와, 좋습니다. 국악 주관에 또 하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0: 네.
1: 살아있는 시간 길이의 명인. 이건 또 어떤 행사예요?
0: 아, 이거는 6월 9일부터 국악 주관에 10일까지 4일간 동대문에 있는 이제 전통예술 공연 창작마루
1: 예.
0: 광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1: 오.
0: 이제 지역에 계신 명인들을 조명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2명의 명인을 직접
1: 오,
0: 뵙고,
1: 명인이시면 또 연세도 다들 좀 있으실 테니까.
0: 이번에는 40대부터 80대까지, 예, 제일
1: 오,
0: 젊으신 분이 83년생,
1: 그러네요.
0: 그다음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께서는 38년생, 거꾸로네요. 8338.
1: 와, 또 의미.
0: 아, 이거, 이렇게 돼서 그 명인들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와, 어떤 만나면서
0: 만나서
1: 어떤
0: 이제,
1: 느낌들을
0: 그러니까
1: 받으셨을지.
0: 제가 사실 그분들의 예술을 다반해서 무대에서 공연을 올리기까지는 제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찾아가서
1: 예.
0: 선생님들을 잠시라도 뵙고

임영주의 울릴 굉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주 여러분들이 신나하시는 뉴이스카이

0: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이럴 죽여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가 내가 수달이라 내고 와라 가는 배야 뭐 모르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0: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역명인 특별공연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명인들을 서울로 초청해 지역마다 다른 소리와 춤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먼저 9일엔 강원도 편이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보유자 빈순의 명인을 비롯해
0: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2: 무대가 펼쳐집니다. 중고째 판소리와 웃다리 농악,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동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가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동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가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엔 영남 지역의 소리와 기계를 담은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쟁산조 명인 박대성과 판소리 명인 주은숙, 밀양 백중놀이 이종태가 무대에 올라 영남 지역

0: 충남 전통 예술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공주에서 펼쳐집니다.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출신 명인들을 고향 무대로 초청해 마련한 공연으로 충청 지역 전통 예술의 깊은 멋과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 공주농악보존회 회원들의 길놀이로 시작되고요. 흥겨운 풍물 가락과 함께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놀이판처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 김행덕 명인의 웃다리 설장구와 이윤구 명인의 채상봉 놀이, 신근차 명인의 설장구, 조성돈 명인의 곡갈 소고춤 등 다양한 전통연희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또 김복만 명인의 북상쇠 놀이와 백완호 명인의 금회북춤, 이몽수 명인의 상고춤까지 더해지면서 이 명인들만의 개성 있는 춤과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남 명인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신명,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